바로 돌아가 그대와 더불어 옛정을 다시 나눌 손가.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시 속 그대는 바로 난을 의인화한 건데요. 사철 변치 않는 품이 있는 자태, 푸르면서 우아한 곡선을 연출하는

창사로서 신라 성대 소성대사, 그리고 향당교주,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사면도들이, 그리고 반년불, 후대창사로서 산하천리국사, 끝곡 웃도들이까지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이동규의 창사,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정순현의 해금, 이흥구의 장구, 이거희의 박, 고명진의 좌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을 멀려 하량나길 수일이는 소통 먹어보자 이별

김세종 씨의 춘향가 중에 이별가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소리,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천 명인의 구음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오랜만에 골랐는데요. 장구 없이 구음으로 듣는 무장고 풀이입니다. 박병천의 구음 다스름이란 음반에 수록된 음악으로 전해드립니다. 박병천의 구음과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사료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모로다 금일 정성대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그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이었죠.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평시조 태산이를 들으면서 묵묵히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꾸준하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하는 이치, 잘 알고 있지만 우린 태산이 너무 높아 오르기 힘들다 하고 미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양사원은 이 시조시를 통해서 그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길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새겨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 그 묵묵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길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새겨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준비해두었습니다. 복합 장르 음악극 The Sound of Macbeth 관람권인데요.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김아라 연출가님의 신작입니다. 어제 우리 문화시대 초대석에서

0: 입과선 스튜디오와 무토의 두 개의 눈 함께 듣고 왔습니다. 9299번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입니다. 엄마 말로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부침개를 먹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오늘은 밀가루 음식을 먹나요?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고 밀가루 음식을 메뉴로 정해봐야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시간이 또 어느새 3주가 훌쩍 지나있어요.
1: 네. 이번에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0: 네. 아, 네. 그 사이에 약간 가을을 먼저 맞으신 것 같은데.

0: 좋아 봤습니다.
1: 그 현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두 피아니스트가 과거 바흐와 쇼팽의 음악을 재해석하고 재맥락 안에서 풀어낸 그런 음반이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식 음악 공연을 즐기거나 갈 때 이제 과거의 그 원작자, 작곡가가 남긴 악보를 이제 그 시대의 연주자들이 최대한 잘 재현하고 혹은 자신의 색깔에 맞게 가장 비슷하게 충실히 연주하는 음악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원곡을 조금 비틀거나

0: 그래서 그것도 뭐랄까 되게 쿨하고 모던한 그 재즈풍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데 그
1: 네.
0: 원곡의 그 뭔가 분위기는 또 너무 매력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이 재즈 뮤지션들이 클래식을 정말 멋지게 막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뭐 많은 음악 청중들이 같이 듣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엄격할 것 같은 인상 같은 것을 재즈 뮤지션들이 막 스윙 리듬으로 바꿔버리고 막쿨 재즈의 문법으로 이렇게 싹 섞어버리고
1: 네.
0: 이러니까 그 장르 자체의 경계가 이렇게 조금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1: 아.
0: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20세기의 음악가들이 천천히 이렇게 해왔었던 역사가 또 있죠.
1: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단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해석된 어떤 클래식의 음악들을 들었을 때, 더 생경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한두 번쯤은 그렇게 재해석된 곡들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를 들면 그렇게 원곡이 있지만 전혀 다른 장르에서 다른 분위기로 해석하는 이런 장르가 혹시 있을까요?
0: 예전에는 크로스오버 혹은 그냥 조금 다른 장르로 편곡했다
1: 네.
0: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사실 한국 음악에서도 한국 음악

0: 색이 떠오르는. 그래서
1: 예.
0: 뭐 도라는 음을 들으면 뭐 파랑색 뭐
1: 그런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0: 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고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저도 그냥 늘 그냥 정보로만 알고 이게 어떤 감각인지 모르는데
1: 아,
0: 아무튼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실 때이 비킹그루 올라프 소운이라는 피아노 연주자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어떤 이미지의 연주를 이제 주로 많이 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앨범에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연주자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이제 많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려면 소위 엄친아 같은 느낌인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것은 IT 업계에서 일하시게 생긴 분인데,
0: 맞아요.
1: 굉장히 뭐랄까요, 스마트한 그 인상이 일대구 가르마에 정갈하게 뿔테 안경을 쓰고,
0: 맞아요.
1: 네.
0: 한치의 어긋남도 없을
1: 한치의
0: 것 같은.
1: 어긋남도 한 올도 나오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아, 이 모든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을 향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울려 있구나. 그런 인상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각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낸게 바흐의 골드베르크 음반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바로 한 1, 2년 뒤쯤인가 이 바흐 리웍스라는 음반을 냈는데, 저에게는 그 앞선 뭐 미니멀리즘 바흐 원본을 이제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재해석하는 음반들이 엄청 이 사람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는 이 앨범이다 싶은 정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곡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본인이 이제 사랑해왔었던 바흐의 음악들을 이제 기본 중심에 둬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편집을 하고 편곡을 하고 혹은 다른 작곡가들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음악을 완전히 다른 사운드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이 정말 트랙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트랙 하나 넘길 때마다 사실 이게 한 피아니스트의 음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음악가가 만든 이제 합동 앨범처럼 느껴질 정도로 곡마다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선 앨범들에서는 깨끗하고 영롱한 피아노 음색만 들려줬다면 이 바흐 리웍스 작업에서는 엄청 드넓은 공간에 이렇게 피아노가 질 정도로 곡마다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선 앨범들에서는 깨끗하고 영롱한 피아노 음색만 들려줬다면 이 바흐 리웍스 작업에서는 엄청 드넓은 공간에 이렇게 피아노가 한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낡은 피아노의 음색 혹은 전자음향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바흐인지 전자음악인지 막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묘한 이질감 같은

0: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음악은 이 바흐 리웍스 중에 어떤 곡을 들을까요?
1: 두 곡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렇게 한 가지 곡은 이제 바흐의 프렐류드에 이제 기반한 곡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곡인데 이게 뭐 여러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트랙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그 음향 엔지니어이자 이제 프로듀서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는 음악가랑 비킹글로 올라프손이 같이 작업한 트랙인데 하나는 바흐 및 중

비킹그루 올라프 손의 바흐 리웍스 앨범 가운데 두 곡을 연달아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정말 익숙한 곡이죠. 예. And at the hour of death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바흐 미트 추무퉁엔. 만만치 않은 바흐라는 정도의 해석으로 네, 설명될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두 곡 느낌이

0: 베토벤풍이고 어디는 막 드뷔시풍이고 어디는 완전 재즈고
1: 네.
0: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음악 언어들을 막 화려하게 뽐내는 그런 영상이라고 그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또 하나 제가 그냥 너무 이 사람 너무 아이디어가 귀엽고 웃기다 생각했던 거는
1: 네.
0: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유로화랑
1: 예.
0: 엔화랑 환율이 매번 달라지는 걸 켜놓고
1: 예.
0: 그것을 메트로는 박자로 삼아

0: 클래식 명곡을 꽤 많이 재해석해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업들이 있을까요?
1: 뭐이 오늘 제가 가져온 음반 이전에 이제 휴먼 유니버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명반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뭐 바흐, 드뷔시, 뭐 가브리엘 포레 뭐 이런 오래전에 클래식 시대의 어떤 작곡가들을 다루면서도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는 거는 루이치 사카모토라고 하는 이제 일본 음악가의 어떤 일종의 앞세대 이제 자기가 따를 수 있는 선배 음악가인 거죠. 그래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뿐만 아니라 뭐 한스 짐머의 음악 같은 것도 이제 편곡을 해서 이 서양 음악사의 고전들과 자신의 음악사를 이루는 어떤 고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묶는 작업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라벨의 볼레로처럼 뭐 오케스트라 곡으로 했을 때 매력적이었던 곡들을 이제 피아노 한 대로 편곡하는 일 이런 것도 하는 식으로 이거 이제 편곡의 대상으로 삼는 음악 그리고 편곡의 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쇼팽을 제일 잘한다. 쇼팽을 다 가지각색으로 바꾼 곡들이 한두 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음악을 찾아듣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0: 자, 클래식도 이렇게 현대와 호흡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정말 실감이 좀 나는데, 그 국악도 지금은 뭐 고전, 클래식 이렇게 불리지만 과거에는 그 당대에는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한 음악이었을 거 아니에요. 클래식도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보다 연주자의 색채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1: 저는 한 3,400년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음악처럼 들리게
0: 그렇죠.
1: 하는 것.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또 전통이 만들어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악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건너갈 때 이게 훨씬 매력적으로 빛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한 클래식에서는 그런 게좀 유독 악보를 이제 경전처럼 정말 성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굳어져서 이렇게 전해진 경향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악보를 재현하는 방식의 클래식 연주가 마치 클래식의 기준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뭐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1: 뭐 계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악보 산업 같은 게 이제 막 많이 펼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악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이제 뭐 판본에 따라 달라지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적혀져 있는 기호를 내가 다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좀더 어려운 과제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아마 그 악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커졌을 것 같고, 그리고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악보 보면
0: 그럼요.
1: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할 여지가 생기려면 충분히 익숙해지고 그것에 능통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단계를 이렇게 바로 넘어서는 것이
0: 그렇게
1: 많은
0: 쉽지는 않았을
1: 이들에게
0: 것이다.
1: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1: 어려워서.
0: 만만치 않아서.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연주가의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해석, 재맥락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형으로 돌아가는 시도? 오히려 역으로 또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어요, 막.
0: 말해버리고 싶어요.
1: 네, 원래 이제 음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이 음악가의 결정으로 이 사람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연주자들을 볼때 연주자들이 어떤 중압감에 이렇게 시달려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보거든요. 아, 내가 틀렸다.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0: 기다리고 있는데요. 감상 포인트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1: 내가 아는 선율이 분명히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선율들이 불현듯 조금씩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작은 음악이 훨씬 더 커져나가는 그런 감각 함께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 님이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편곡해서 빗방울 후주라고 제목도 다르게 붙였다니 멋지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가을소리님은 베란다 문을 열어놨더니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문화시대도 들리고 소리가 잘 어울려서 화음을 만드니 기분이 얼쑤 해져요. 네, 이 곡을 들으시면 더 그러실 겁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음력 7월 7일 오늘은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 칠석입니다. 칠석하면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만든 오작교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오작교 설화가 실은 아주 오랫동안 별을 바라본 옛사람들의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빛나는 두 별, 견우성인 알타이르와 직녀성인 베가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까마득히 떨어져 있던 이 두 별이 칠성 무렵이 되면 밤하늘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마치 은하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참 낭만적이죠? 옛사람들의 별빛 감성을 가득히 느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국악 앙상블 현의 노래와 연주로 널 만나러 가는 길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국악 앙상블 현의 노래와 연주로 널 만나러 가는 길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울까요? 오늘 7월 7석에 담긴 밤하늘 별자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의 거리가 약 16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꼬박 16년이 걸리는 진짜 까마득한 거리인데요. 아,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 멀고 아득한 공간을 까치와 까마귀가 이어주는 다리라는 지혜로 채웠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담았던 거 아닐까요? 지나온 계절 동안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로 고단한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멀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라도 서로 뜻을 모아서 마주 걸어가다 보면요. 언젠가 오작교처럼 단단한 다리가 연결되듯이 희망의 길도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까마득한 거리 너머로 매년 잊지 않고 빛을 내어주는 두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반짝반짝

데리고 한옥 찾지? 역사는 인문학의 기초입니다. 기단석 없는 건물은 존재할 수 없죠. 일찍이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을 버리고는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버리고는 한 민족의 자기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강을 넘은 이주와 그곳에서 독립운동의 삶을 바친 이들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공유되어야 할 공유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공유되어야 할 공유되어야 힘을 갖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위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질그릇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인들의 반지, 은비녀, 논요강 등이 과거 체코 벼룩시장에 쏟아져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미뤄 짐작하건대 이것들은 무명 독립운동가들이 내놓은 알토란 같은 또 다른 독립 자금이었을 겁니다. 동원된 인원은 최대 9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 운반에는 상황에 따라 우마차를 활용하기도 했고 언 땅을 만나면 썰매를 이용했습니다.

차오르는 마음에 갈상거리는 눈을 하고 그들을 맞아주었을 겁니다. 봉오동,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의 합인 셈입니다. 그들을 맞아주었을 겁니다. 봉오동, 청산리에서의 승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의 합인 셈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1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잊혀져가는 우리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몽우리 돌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우리 돌이란 동글동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데요.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일제 고문을 당할 때 일본 순사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주가 전답의 몽우리 돌을 골라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자 김구 선생님이 나는 죽어도 몽우리 돌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몽우리 돌의 책무를 다하겠다. 그러면서 당당히 응수했던 데서 가져온 말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결의에 정말 억척스럽고 단단한 의지를 담은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체코 벼룩시장에 쏟아져 나온 은비녀, 논요강. 양 어깨에 소총 4정을 메고 언 땅을 내달리던 이름 없는 농민들.

한바라 유미의 낭독, 이승욱의 아쟁, 유태환의 키보드 연주였는데요. 만약 지금도 식민지에 살고 있다면 언어도 우리 문화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일상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몰랑의 연주 만나실 텐데요. 유운 전해드려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족

그림의 연주로 화류동풍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춘향의 모습을 꽃과 버들 그리고 봄바람에 빗대어서 그린 연주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수요일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함께 할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요.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 뒤풀이 대목을 은희진 명창의 소리,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오물정 030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니까요.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듣고 싶은 음악도 이 번호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72님께서 오랜만에 애정하는 치즈 폭탄 돈가스 쫀득 달달 마루와 함께 먹으니 부러운 게 없네요. 그 치즈가 들어간 게 이렇게 쭉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쫀득쫀득하면서 소스에는 또 달달하면서 그 맛. 아유 맛있게 점심 드셨겠는데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3년쯤 전에 이틀 꼬박 꽉 채워서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6끼를 안 먹은 거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먹으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어요. 3272님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그때 알았어요. 3272님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6642님께서 선곡해 주시는 우리 음악 한 곡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우리 음악마루 선곡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음악 선물뿐인지라 한 곡 한 곡 정말 저희 담당 PD님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니까 저희가 또 기분이 좋네요. 자, 이 곡은 어떠실까요? 사랑의 설렘과 기다림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전해드립니다. 소울지기의 노래예요.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대문놀이 전해드렸습니다. 좀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죠. 1104님께서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오늘같이 비오는 오후에 너무나 어울리는 곡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아, 조금 전에 그 소울지기의 노래로 이 밤이 가기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이 곡 들으시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아, 좀 문자 보고 나서 아,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 창밖으로 많은 분들이 우산 쓰고 지나다니시는 모습 보이네요. 또 비가 내리는 오후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분위기 문자 보고 나서 아,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그 창밖으로 많은 분들이 우산 쓰고 지나다니시는 모습 보이네요. 또 비가 내리는 오후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분위기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김인설님께서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선곡 다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흥이 나는데요. 신이 나고요. 자, 이번에는 짝드름이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꽹과리, 상쇠와 부쇠가 주고받으면서 번갈아 연주하는 가락입니다. 둘이 짝을 이루어서 짝드름, 짝쇠라고도 하는데요. 노름마치의 연주로 짝드름 감상해보시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내 북장단으로 함께 감상해 볼 텐데요.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이몽룡이 왜 그토록 애가 탔는지 이야기를 먼저 따라가 볼까요? 광활루에서 그네 타는 춘향이의 어여쁜 맵시에 넋을 잃어버린 이도령. 방자를 시켜 춘향이를 불러오라 했더니 양반 가문의 춘향이가 체면도 없이 양반이 함부로 부른다고 가겠냐며 단칼에 거절을 하죠. 아쉬움 가득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이도령은 눈에 선한 춘향이 생각에 그만 깊은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동헌에 인사를 가도 점심상을 받아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아찔아찔, 가슴은 두근두근, 식은파. 동헌에 인사를 가도 점심상을 받아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아찔아찔, 가슴은 두근두근, 식은 땀만 흘리며 하품을 해대는데요. 견디다 못한 이도령, 방자에게 방자 형님, 사람 좀 살려주게 하고

내 팔을 베고 오너라. 올레. 언제 만날 기약 없어. 춘향 혼자만 갈왕. 심지어 법칙 려자를 풀 때는 좋은 방에 춘향이와 나 둘이 마주 앉아서 입을 대고 정담을 나누면 입구자 두 개가 붙은 법칙 려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며 앙큼하고 실없는 소리까지 뻔뻔하게 해댑니다. 글을 읽는 건지 춘향이 타령을 하는 건지 모를 이도령의 귀여운 수작.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천자 뒤풀이 대목 은희진 명창의 은희진 명창의 소리와 김청만 명고의 북장단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10분여의 호흡입니다.

매기고 웃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지마 얘는 식은땀이요 집으로는 선아픔이라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다 벗어들고 진금에 빗겨누니 몸은 황활루 위에 앉은 듯 또는 처녀니 춘향을 대하는

죽으나 못 살겠다.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결의 형제여자. 아이고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아이, 도련님 대관절을 어쩌란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 한 장 전해주게. 존귀하신 도련님.

향단이 마침맞게 나오거늘 향단이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편지는 향단 주고 책실로 돌아와. 도련님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이제 답장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셔.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벌쩍 뛰어 있더니만은

사람 벽에가 높거든 내 팔을 메고 이만큼 모으느라 몰래 삼복성령 후술 땀에 수선에서 더울소 온게만 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

장차가 되면 소년 풍도를 가득할 수 남모한 천찬바람 백설강산을 가볼까

더위가 가고 찬바람이 오고 여름 휴가가 지나면 풍성한 추석이 찾아오고요. 월드컵이 지나가면 곧 또 아시안게임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떠나가고 나면 언젠가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듯이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새로운 계절과 일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죠. 우리 삶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오고 가는 수많은 계절과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구나. 그렇게 오늘 하루를 넉넉한 품으로 맞이하셔도 좋겠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음악도 기억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형제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혼자요 사랑해요 국악 방송
0: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투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목동 견우와 길쌈의 장인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칠성날입니다.
1: 견우도 그렇고 직녀도 그렇고 둘 다 사실은 하늘나라에서는 달인이었죠.
0: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잘하는 그 일, 성실했던 달인들이 사랑에 빠져서 일을 안 하니까 옥황상제가 노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게 하라 라고 명을 내리죠.
1: 너무 잔인하네요 진짜.
0: 네.
1: 자, 일도 사랑도 휴식.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이 참 신납니다 하신 카프카님도 들어오셨는데요. 킹스턴 루디스카의 노래로 참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날씨가 아직 좀 30도 언저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더울 때
0: 네.
1: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0: 이 정도면 뭐 그냥 시원한 편이죠.
1: 추워 추워.
0: 느리긴 해도 가을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자, 때가 되면 이렇게 가을도 성큼 우리 앞에 올 겁니다.
0: 네.
1: 네. 자, 오늘이 칠석이네요.
0: 네.
1: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나는 그런 날이지.

0: 국악 FM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의 달인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1: 내가 꼭 달인이다 뭐 이거 외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인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2: 고금이 문장.

권선 제1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슬치레 그지 자가 특임이고 그지 자가 너름새라 너름새라 흔는 것은 귀성 끼고 뺏쇠 있어 경가고 천태 만상 위선 위기에 전면 만화 좌상에 이풍요 호그리며 구경하는 남녀노소 웃게 하고 울게 하니 어찌하니 어려우며

현화하약 보장했어. 나오는 소리로 목나가야 차가 안 되니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산설이라 하는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산설

0: 나게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도 안장미부인이 평풍주에서 나온 헌듯 사모야 밝은 달은 구름 밖과 낯선 듯 새 눈을 뜨고서 웃게 허기가 대단히 그렸구나.
1: 박동진 소리로 단가 광대가 듣고 왔고요.
2: 네.
1: 야, 박동진 선생님은 이렇게

0: 계속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1: 네 기록하고 맞아요. 체크해놓고 에이. 근데 깜빡깜빡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나쁜 일도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0: 잊어버리니까
1: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막 마음에 담아놓고 막 누굴 원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에이, 지나갔어? 잊어버려.
0: 오케이 에이. 좋았어.
1: 좋은 점이 또 있으니까 네. 보조 배터리 5821님께 드립니다.
0: 누구 돈 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봉영 씨한테.
1: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빌려줘요.
0: 봉영 씨 같은 사람한테 돈을 좀 빌리면은 너무 예. 행복할 것 같아.
1: 그리고 제가 빌려드리려면은 이제 저희 와이프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0: 그래서 어 빌려 아유 못 받아? 못 받아? 에이 잊어버려. 나쁜 거 잊어버려.
1: 6917님 아, 우리 엄마는요 고등어를 기똥차게 잘 구우십니다. 와. 밀가루, 카레가루 살짝 뿌려가지고 고등어를 구워주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카레가루도 뿌리는구나.
1: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0: 몰랐습니다 진짜.
1: 고등어 잘 굽는 것도 쉽지 않죠?
0: 아 그럼요. 이 겉바속촉으로 약간 그래 진짜.
1: 고등어 잘 굽는 것도 쉽지 않죠?
0: 아 그럼요. 이 겉바속촉으로 약간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전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생선 구울 때 거의 약불에 합니다. 약불에.
1: 약불에 오랫동안.
0: 네. 네. 이렇게 뚜껑 닫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고 한번 떡 뒤집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1: 좋죠. 7010님 퍼즐 맞추기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도전 중입니다. 오. 폰으로 600피스까지 하다가 반고우에 밤의 카페 그 테라스. 1000피스 사가지고 도전 중이에요.
0: 와
1: 고전 중입니다. 우와.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요. 와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0: 1000피스면은 허리 엄청 아프실 것 같은데
1: 이게 지금 사이즈가 한 테이블 하나만 한 것 같습니다.
0: 이야 저거 하려면 이제 끝 테두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1: 아 그런 건가요?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예. 이렇게 끝 부분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1: 네.
0: 얘네부터 먼저 기준 잡아주고. 잡고

0: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그 넓은 곳을 예. 다 이렇게 한번 물색을 해요. 걸어보고 네. 어? 여기 뭐지? 어? 여기 합법이네? 오케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1: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형님 어디다 대셨어요?
0: 아 너무 알려주기 싫은데 아, 예, 예. 안 알려주면 속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1: 이행하면 돼요.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주차의 그렇죠. 달인 아버지 멋지십니다. 네. 어, 유산균 선물 2706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어, 3901님께서 제 친구는 졸다가도 내려야 할 정류장 일보 직전에 눈뜨기 달인입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흐흐흐흐.
1: 아, 근데 있어요.
0: 진짜 이런 분이
1: 이런 분들 계세요. 와. 이제 버스는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정류장 전 정류장부터 알람이 와요. 내릴 준비하라고. 근데 지하철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다 보면은 역을 지나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눈 떠가지고 어 내려야지 하고 바로 진짜? 내리고 이런 능력자분들이 계십니다.
0: 신기하다.

0: 목의 달인이다. 감정이 널뛰게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1: 예. 네. 오, 너무 예뻐. 아, 짜증나.
2: 네. 이런 거 아니에요?
0: 기쁨과 짜증은 한 끝이죠.
2: 네. 네. 네. 아우, 인간적인 모습.
0: 그러니까요.
2: 네.
0: 저는 달인은 아니고요. 뜨개질을 좋아합니다. 5205님. 어이구.
2: 이야, 능력자시네.
0: 사진이 있는데요. 캐릭터들을 뜨개질로 이거 만드셨어요.
2: 거의 이건 판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살 것 같은데.
2: 실력이신데?
0: 그러게요.
2: 달인인 것 같아요.
0: 와.
2: 대박.
0: 강아지 너무 마음에 드네요.
2: 진짜 이쁘네요.
0: 노란 강아지.
2: 가족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0: 그리고 어, 펭귄도 너무 귀엽네요.
2: 와.
0: 아, 능력자이시다. 이런 거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2: 진짜
0: 보고 따라할 수 있는.
2: 그냥 하면 아니면, 저렇게 안 나올 텐데.
0: 아니면 진짜 그냥 하시는 건가?
2: 야.
0: 뭐가 됐든지 간에 대단하십니다.

0: 하셨어. 이미 하셨구나. 아, 그때 하셨을 때 목소리 변조도 들었어야 되는데. 아, 참. 또 하던.
1: 아, 다음 주에 청국장을 이미 신청을 하셨대요.
0: 오케이, 오케이.
1: 만날 수 있는 거군요.
0: 오케이.
1: 8288님.
0: 그걸 좀 배워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좀.
1: 저희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0: 배워야 돼요.
1: 저희는 몇 개 안 돼가지고 변조가 잘 안 되거든요.
0: 능력치가 안 되죠.
1: 예. 아, 또 한 주간 8288님 엄청 연습하시겠다.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0: 예.
1: 아, 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달인들 친구들도 많았었어요. 제 친구들도.
0: 아, 그렇죠.
1: 어떻게

0: 편집입니다. 어찌나 간을 잘 보시는지 짜다, 달다, 싱겁다, 맵다 그럽니다.
1: 아, 간제비와 잔소리꾼은 한 끗 차죠.
0: 까다롭군요.
1: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간을 잘 보는 능력은 분명 있으신 거예요.
0: 근데 저 간은 누가 맞추죠?
1: 이제 사람의 간은 못 맞추고
0: 이 세상 사람들 다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왠지.
1: 근데 굉장히 그 미각

0: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9216님, 우리 아들은 자전거 손 놓고 타기 달인입니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1: 외발 자전거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에게, 아들에게.
0: 외발이요? 왜요?
1: 그 손 놓고 타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더 능력을 한번 키워보라고. 외발 자전거 한번.
0: 위험하지 않을까요?
1: 아니 이제 안전한 공원 같은 데서 일단 연습해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이제 학교 타고 다니거나 뭐 학원 타고 다니거나 이럴 텐데 그 외발 자전거 타고 학교 엄마 갔다 올게 외발 자전거를 막 타고 가라고요?
1: 아, 좀 위험하긴 해요.
0: 이거 위험하죠.
1: 위험해요.
0: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이 손 놓고 타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0: 편리하더라고요. 대단해 네. 대단해 진짜.
1: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인데 옛날에 키패드 있는 핸드폰 썼을 때
0: 네네네 네.
1: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폴더였었는데 열자마자 문자를 쓰면은
0: 맞아 이런 소리가 나요.
1: 게다가 여자친구였었는데 손톱이 길잖아요.
0: 아
1: 소리가 막 이게 울려 퍼지는데 아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대단한 거
1: 같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0: 5497님 우리 엄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일어설 사람들 엄청 잘 알아보십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딱 그 근처에 서 있다가 자리가 생기면 스르륵 앉으십니다.
1: 아 그 레이더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
1: 어떻게 알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0: 저도 그것까지는 안 보이던데.
1: 아무리 이렇게 둘러보고 왠지 이분이 가방을 만지작거리니까 이런.

0: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그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 이 공연에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 초대 공연 날짜는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공연이고요. 1인 2매씩 티켓 선물 드리니까요.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2628님의 신청곡 바로 준비했습니다. 조엘라 프로젝트 락의 난감한에 듣고 오겠습니다.
2: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가니 제약이라 알려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

0: 먹었다고 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전복, 2번 삼계탕, 3번 인삼.
0: 네.
1: 다 몸에 좋은 거긴 한데.
0: 네.
1: 자, 조선시대 영조가 7년 동안 이거 60kg를 드셨다. 채식을 좋아하는 영조가.
0: 네. 그렇죠? 네. 채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전복, 이것도 뭐 다 했죠 그러면?
1: 전복, 삼계탕, 인삼.
0: 네.
1: 중에
0: 채식.
1: 채식을 사랑한 조선시대 영조가 7년 동안 60kg라고 합니다.
0: 네. 네. 사람 모양처럼 생겼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저는 전남대학교에 계시는 그 판소리 교수님 조남이
0: 선생님한테 혼나

0: 날 좀 보소
1: 기 좀 보소 기룩 기룩.
0: 지난 7월에 마무리된 국내 대표 국악 등용문 동화 국악 콩쿠르에서 치열한 예선, 뜨거운 본선을 거쳐 가야금, 거문고, 피리, 대금, 해금, 정가, 가, 작곡, 아쟁, 판소리 등 각 부문에서 모두 43명의 차세대 국악 스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 자, 오늘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서는 바로 대금 일반부 금상 수상자,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은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금 연주자 최은서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0: 일단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회가 지금 한 달 전이죠?
2: 네, 맞습니다. 한 달 전쯤 끝났어요.
0: 지금도
2: 네,
0: 그 어떤 그 벅참.
2: 맞죠.
0: 이게 아직도 있죠?
2: 사실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꿈을 꾸는데 네. 본선이 뭔가 하나 더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뭔가 시상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예.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본인은 네. 실감이 안 나지만 그래도 주변의 반응들이나 여타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지 않아요?
2: 네, 그래도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네. 정말 옛날부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저한테 항상 동화에서 상을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좀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부모님께 네. 좀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이고. 좋은 것 같아요.
1: 전화 그러면 딱 끝나고 드렸을 때 네. 부모님께 드렸을 때 첫 마디가 어떤 반응이셨어요?
2: 저희가 그때 같이 올라갔었어요, 서울을. 네. 그래서 대구를 내려오는 길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에서 확인을 하고
1: 첫 반응이?
2: 약간 부둥켜서 살짝 감동의 눈물을
0: 제가 지금은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네. 여쭙는데 현장에서 연주를 했어요.
2: 네.
0: 본선에서.
2: 네.
0: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2: 원래는 그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현장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그렇게
2: 붙이고.
0: 저는 네. 인식하고 있거든요.
2: 맞아요. 근데 동화는 홈페이지에 이제 수상자가 게재를 떠요.
1: 해요. 네.
0: 그럼 연주 끝나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떠요?
2: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떤 것 같아요.
0: 아~
2: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끝나자마자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1: 내려가면서도
2: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막 이러면서.
0: 그러면 이제 상 받고 나서
2: 네.
0: 뭐 소위 말해 친구들이나 뭐 친인척 이렇게 해서 또 인사도 다니고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요?
2: 그래도 저희 뭐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1: 아 교수님이 누구예요?
2: 류근화 교수님입니다.
1: 저희 류근화 교수님. 예. 네. 손아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2: 교수님 네. 덕분에 정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나
1: 네.
2: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선후배분들이랑도 좀 좋은 시간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대구 쪽에 이제 그 공연을 하러 갔다가
2: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김철 교수하고
2: 네.
0: 류구나 교수와 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뭐 식사 자리 겸 뭐 이런 예, 저녁 시간을 가졌었어요.
2: 네.
0: 저는 류구나 교수는 그때 처음 봤죠.
2: 아, 진짜요?
0: 예, 예. 김철 씨랑 이제 저랑 친구니까. 그런데 되게 되게 열심히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
2: 맞아요.
0: 예, 친구들에게 심지어는 방학에도 그냥 이름은 캠프인데 나와.
2: 맞아요.
0: 우리가 가르쳐 줄게. 나와.
2: 정말.
0: 근데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까지만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교수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학생들도 뭐 바빠요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뭐라든지 해서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2: 네.
0: 되게 열심히 한다.
2: 맞습니다.
0: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에 경북대학교에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일반부 금상은 처음이죠. 그래서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 싶은 거예요, 저한테.
2: 일단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0: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에 경국대학교에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일반부 금상은 처음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 싶은 거예요, 저한테.
1: 일단 교수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0: 그렇다면서요?
1: 정말로.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수님이 없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그냥 학생들만 봐도 목표를 다들 좀 높게 잡기도 하고 시야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0: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1: 저희가 이번 주에도 그 포항으로 합숙을 갔다 왔거든요. 네. 대금 피리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방학 기간에도 계속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2: 방학 동안에는 원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좀 쉴
1: 맞아요.
2: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0: 소위 말해서 연구 기간 시간이죠. 네.
2: 그런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1: 네, 항상 방학 기간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나와 주셔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0: 열심히 했었어요. 네, 항상 대금 들고 다니고.
1: 그 대회에 참가하는 거는 일반 분들은 모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2: 과정 일단 동아 콩쿠르는 매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선 요번에는 대금 예선을 하신 분들이 총 22명이었고 그래서 예선에서 본선 진출자 5명을 이제 뽑아서 한 2주에서 3주간의 연습 시간을 거쳐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1: 예선하고 또 2주를 또 줘요?
2: 네. 2주 반 정도의 시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5명이 올라가고
2: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1: 몇 분 정도 해요?
2: 예선에서는 정확 산조 두 개 한 통틀어서 한 5분? 5분
1: 아, 다 해서?
2: 네, 다 해서 5분, 6분 정도를
1: 받고 정확한 다음에 이렇게 자 끊고 자 산조해요 이렇게?
2: 정확이랑 산조를 각각 다른 곳에서 심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막 정확은 뭐 3층에서 본다면 산조는 내려와서 지하에서 본다거나 1층에서 본다거나
1: 그럼 심사위원이 이렇게, 다르네요?
2: 네, 다르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본선은 이제 창작곡 창작곡을 한 7분? 6분에서 7분가량 연주를 하고
0: 아 창작곡도 있습니까?
2: 네,
1: 그게 항목에 있어요?
2: 네 과제곡이 따로 나오는데요 그 동화는 항상 본선은 창작곡이랑 산조 전바탕을 보기 때문에
0: 네.
2: 이번에 창작곡 최민준 작곡가님의 해치라는 곡을 6분, 7분 정도 연주를 하고 산조는 15분 정도를 연주했습니다.
1: 토탈한 거의 한 30분이네.
2: 네, 그 정도 했었던
0: 예전에 저희 때는 창작곡은 없었고
1: 산조만 하면
2: 네. 아, 진짜요?
1: 그쵸, 그쵸.
0: 와, 창작곡이 새로 생겼고
1: 그것도 장소가 달라요? 창작곡 하는데
2: 아, 그거는 아닙니다.
1: 무대에서?
2: 본선, 네, 본선은 그냥 무대에서 창작곡 하고 악기 내리고 바로 그냥 산조 이렇게 불고
1: 어디서였어요?
2: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매년 일단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거기 왜 나가시게요? 구체적으로 아니, 나는 대회를 그때 물어봐요.
1: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으니까 예선은 그 동아일보사 그때 7층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했었었고
0: 50 다 됐는데 일본은 나갈 수 있나?
1: 수염 50 일본부 나가 되나요?
2: 아, 당연하죠. 당연히 나가시죠.
0: 근데 어쨌든 최고상이라는 금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2: 아, 네. 아이고.
0: 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에 약간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어떤 지점이 금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어떤 장점이 되겠죠?
1: 솔직히 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2: 네.
1: 다섯 명 다 잘하잖아요.
0: 사실은 다 한 끗 차거든요.
2: 네, 네,
1: 사실은 그래요.
0: 네.
2: 일단 가장 큰 뭔가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0: 네.
2: 게 된 거는 제가 혼자만 다른 류파를 연주를 했어요.
0: 어떤 류파죠?
2: 저는 김동진류 대금 산조를 연주를 했었는데
0: 김동진류.
2: 네. 나머지 연주자분들은 다 서영석류를 연주를 하셨어요.
1: 네 명은.
2: 네. 그래서 그 류파가 달랐던 게 조금 보너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창작곡 네. 같은 경우에는

0: 그러면 합니다. 지도 교수님들도 그러니까 잘하지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해줘. 뭐 이런 주문 사항이 있습니까? 2주 동안에 특히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1: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류구나 교수님께 레슨을 많이 받았었는데 창작곡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평탄하게만 불다 보니 교수님은 좀 임팩트를 더 있게 하라고.
0: 너무 밋밋하다.
1: 네, 네. 밋밋하니까 조금 더 네가 확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집어주셨고
0: 음악적으로 다이나믹을
1: 네 맞습니다.
0: 디자인을 하는 거네요.
1: 네 디자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전화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류근아 교수도 동아에서 받았었어요.
1: 네 제가 알기로.
0: 아 그래.
1: 네.
2: 제 기억이 맞다면
1: 맞습니다. 그렇죠. 네 20회 때 아마 수상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이제 같은 이제 명인 라인이 됐네요.
1: 더 열심히 해야죠.
0: 근하 교수, 아유, 이제 나는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은서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 방송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1: 근하 교수
0: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 알겠습니다. 김동진요 대금산조. 저희도 국악인이지만 사실 쉽게 들을 수 있는 류파는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2: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간 류파를 소개해 주신다면.
1: 일단 김동진요 대금산조는 좀 다른 산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절도 있는 가락이 좀 특징이고요.
2: 네.
1: 또 성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원하듯이 애원성?
2: 애원성이
1: 네,
2: 있어요.
1: 애원성이 좀
2: 힘찬데 애원성이 있다.
1: 네. 중간중간에 또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0: 애원성 하면 그냥 서도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메모리가 돼 가지고.
1: 맞죠. 근데 약간의 한 다른 산조보다 조금 더 뭔가 감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또 성음이 굉장히 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2: 약간
1: 할까요?
2: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애원성이다 그러면 너무 슬퍼. 이것만 애원성은 아니잖아요.
1: 맞죠. 맞습니다.
2: 너무 슬퍼. 애원성일 수 있잖아요.
0: 연기 좋은데요?
2: 이것도 애원성일 수 있잖아요.
1: 그래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조라고 생각을 해요. 네.
2: 격분의 어떤 애원성.
1: 맞아요.
2: 아, 고쪽으로.

0: 유진요가 되게 좀 남성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예. 거칠고.
1: 네.
0: 근데 그 속에서도 되게 다이나믹도 많고 김동진요만의 특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왜 질문하냐면 저도 연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0: 네.
2: 이게 이제 2학년 때까지 원장연주를 하다가
0: 네.
2: 바꿔서 지금 해가지고 공부해서 2년 만에 해가지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0: 아, 네.
2: 이게 그렇게 이렇게 바꾼다고 쉽게 그 맛을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멜로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맞죠? 그러니까 성음하고 뭐 다이나믹 뭐 나름의 디자인 뭐 이렇게까지 딱 오 괜찮네 듣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엔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진유 같은 경우도 이제 반구멍을 쓰는 기법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습관들을 원장연주를 했던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게 어렵긴 했는데 그냥 저도 김동진유를 하면서 좀 이 류의 특징을 어떻게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나갈지에 그치.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셨어요?
0: 하루에
2: 평균?
0: 저는 사실 좀 저녁형 인간이라서 좀 저녁 뭔가 평균? 그래도 방학 때는 좀 많이 하니까 한 5-6시간은 했던 것 같고 네
3: 열심히 하셨대요.
0: 그냥 꾸준히 꾸준히 그래요, 열심히 그래요. 했습니다. 뭔가
3: 뭐 시간 재놓고 오늘은 몇 시간 했구나 이러진 않으니까
0: 네,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진유 대금산조를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이동을 부탁드리겠고 저는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2: 북으로 해요?
3: 네.
2: 장구를 안 하고?
3: 네. 은서 씨가 북을 원하시더라고요.
2: 네.
3: 근데 북이랑 딱 어울립니다.
2: 아 그래요?
3: 예.
2: 알겠습니다.
3: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3: 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진유 대금산조를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이동을 부탁드리겠고 저는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2: 북으로 해요?
3: 네.
2: 장구를 안 하고?
3: 네. 은서 씨가 북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북이랑 딱 어울립니다.
2: 아 그래요?
3: 예.
2: 알겠습니다.
3: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2: 알겠습니다.
3: 자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네. 최은서 씨의 대금으로 김동진유 대금산조를 중몰이 네. 중중몰이 이렇게 두 장단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스름 해야 돼요?
3: 네, 네,
2: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연습실이다 생각하시고. 청은 지금 촉촉해요. 청.
0: 괜찮아요.
2: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3: 에이.

0: 내공이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깔끔하게.
0: 그럼 4학년이면 이제 졸업반이네요.
2: 맞아요. 이제 졸업반이라서.
0: 엄청 좋은 결실을 맺었고.
2: 네.
0: 후배들에게도 어떤 롤모델이 되셨네.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쵸. 4학년이라서 뭔가 대회를 나가는 게 조금은 이제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졸업을 하니까 이제는 상을 타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

0: 서로 소통도 하고 호흡도 주고받으면서 약간 불균형 속에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었고요.
1: 네.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을 추구하세요? 시소는?
2: 그러네, 궁금해요.
0: 일단 저희는 편성이 국악기 3개, 가야금, 대금, 해금이랑 전자음악 하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2: 어떤 전자음악?
0: 그냥 컴퓨터로 하는 이제 그
2: 미디
0: 비트 네 미디 쪽으로. 그래서 전통과 또 전자 음악 사운드를 좀 결합을 해서 네. 전통의 약간 본질을 지키면서도 조금 더 신선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21세기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아~ 맞아요. 21세기도 나가보고 오케이. 싶어요.
1: 그러면 잡힌 공연이 있으세요, 시소?
0: 저희 일단 다음 주 금요일에 8월 네. 28일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네. 제7회 제2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저희 팀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2: 제2오케스트라면 뭐가?
0: 그게 부산대학교 이정호 교수님께서 음악감독으로 계신 오케스트라 팀인데요. 아, 네. 매년마다 이제 공연의 그 주제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네. 또 리메이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국악 관현악곡을 저희 교수님께서 음악 감독으로 계신 오케스트라 팀인데요. 아, 네. 매년마다 이제 공연의 그 주제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네. 또 리메이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국악 관현악곡을 저희만의 편성과 방식으로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약간 재해석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또 오디션을 보고 선정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2: 그러면 어떤 곡을 리메이크 하십니까?
0: 저는 그 이정호 교수님의 대금 협주곡

0: 좀더 작곡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좀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게.
1: 내년에 시소팀 만나는 거 아니야?
0: 그럴
1: 그랬으면
0: 수도 좋겠어요.
2: 있죠. 근데 여기도 경쟁률이
0: 아,
2: 세요.
0: 그러니까요.
1: 장난 아니더라고요.
2: 진짜 장난
0: 진짜.
2: 아니에요.
0: 너무 장난 아니에요.
1: 그리고 이거는 대회는 나 혼자 잘하면 돼.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근데 21세기는 다 같이 잘해야
0: 맞아요.
1: 되니까.
2: 또 음악이 좋아야 되고.
0: 맞아요.
1: 사람 간의 단합 뭐 이런 거 누가 리더예요?
0: 리더 사실 리더는 이제 해금 하는 친구가 리더인데.
1: 좋아.
2: 방송 중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나 힘들어.
2: 그럼 리더는 뭐가 됩니까?
1: 아니 안 잡았다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 사람 모르니까. 나는 은서씨 편 만들어야지. 그렇습니다.
2: 은서씨는 그러면 이 운명 같은 대금을 언제 처음 잡으신 거예요?
0: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 네. 방과후로 이제 국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2: 방과후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악에 입문을 하게
0: 맞습니다.
2: 되는군요.
1: 어디 학교인데요?
0: 죽곡초등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2: 죽곡.
0: 죽곡.
2: 네. 어이 거기도 죽자가 들어가네요.
1: 방과후가 있는데.
0: 네, 방과후가 있어서 제가 네. 원래도 평소에도
2: 방과후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국악에 입문을 하게
0: 맞습니다.
2: 되는군요.
0: 맞아요.
1: 어디 학교인데요?
0: 죽곡초등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2: 죽곡.
0: 죽곡.
2: 네. 어이 거기도 죽자가 들어가네요.
1: 방과후가 있는데.
0: 네, 방과후가 있어서 제가 원래도 평소에도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부모님도 조금 권하시기도 했고 저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할 때 제가 손가락이 짧다 보니까 너무
2: 그렇네.
0: 힘들더라고요. 이게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1: 애기용은 없어요, 대금.
0: 그런 건
1: 없어요. 그때도 대금이었어요?
0: 네, 그때도 대금으로.
1: 애기용은 없고.
0: 애기용은 따로 없었어요.
2: 그럼 그때는 손가락이 더 짧았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전 테이프를 막 중간중간 이게 막아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2: 아니, 보통 그 정도면 네. 아, 이 악기는 나랑 안 맞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이게 뭔가 그 테이프를 점점 떼가면서 제가 네. 좀 소리가 좋아지는 그 시기가 왔는데 그때가 오니까 또 이게 못 놓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1: 초등학교는 그랬고
0: 중학교 때도 저희 대구에 청소년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예술 중학교를 간 건 아니고.
0: 네, 저는 이제 전공을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여서 취미로 계속 하다가. 고등학생 때도 대구 학생 국악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이제 계속 취미로 했었어요. 사실 전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2: 네.
0: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다 너무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이 나이에 하면 막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산이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얘네들 좀 너무 잘하네.
1: 왜냐하면 다들 사실 제가 2학년 때 들어갔다 보니까 다들 너무 친해져 있기도 했고 사실 단합도 막 너무 잘돼 보이기도 해서 좀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예고다 보니까 뭔가 기가 센 애들만 있을 거라는 그런 제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적응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 그리고 반 친구들도 너무 잘 챙겨줬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적응을 완료했던 것 같습니다. 네.
2: 그럼 맨 처음에 그 대금은 원래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처음에 소리 잘 났습니까?
1: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페트병이나 이런 그 구멍으로도 막 연습을 하고 또 처음에 불면 조금만 불어도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관악기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몇 년 뒤부터 이제 소리가 좀 잘 나기 시작하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럼 지금까지 대금 인생을 살면서 대금 놓고 싶다 이럴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까?
1: 크게 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4학년이 되니까
2: 그럼, 지금이요?
1: 아, 그 초반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그쪽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어쨌든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진로

0: 현실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내가 평생 공부한 건 그럼 어디 가서 누구랑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미리 공부를 또 작곡 공부를 해야 되는
1: 맞아요,
0: 상황으로 맞아요. 넘어가 버리는 거기서 오는 그 간극이 아마 지금 대학생들이 다 겪고 있는 네. 문제이지 않을까.
1: 정말 제 주변도 지금 다 그러한 고민들로. 네.
0: 근데 그래도 보면 우리 때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뭐냐면 행사 같은 것들이 꽤 있었어요. 현금을 주고 받는 행사들.
2: 그때는 막 그 칠순잔치 그때는 국악팀 불렀어.
0: 카페 오픈하면 뭐 판소리 한대 뭐.
2: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 결혼식 그 축가 부르고 연주 그런 게 있었었어요.
0: 아, 아르바이트 겸.
2: 지금은 아예 대행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옛날엔 개인으로 다 만나셨거든요.
0: 근데 지금은 전통을 설 무대가 없어.
1: 맞아요. 많이.
2: 근데 네. 보면 우리 선배들도 또 이렇게 단체로 갈 사람들은 가고
1: 맞아요.
2: 프리랜서로 갈 사람 가고 레슨이어로 갈 사람 가고 그다음에 즉흥음악이랄지 현대음악이랄지 나 콜라보 해볼래 해서 외국으로 유학 간 사람도 있고 다 보면 다 그냥 어찌어찌 다 살고
1: 맞아요.
2: 있더라고요.
1: 살고 있는
0: 근데 좀 더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자. 은서 씨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상
1: 네.
0: 졸업 이후에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1: 졸업 이후에 네, 네.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0: 네.
1: 요즘에 이제 뭐 인턴이나 상인 단원보다는 인턴이 좀 많이 티오가 나오니까
0: 그쵸 고용이 다 이제 인턴으로 가죠. 네.
1: 그래서 그렇게 인턴 시험을 많이 좀 보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팀 활동 또 좀 하면서 조금 저의 스펙트럼을 좀 많이 넓혀 가고 싶어요.
0: 네. 네.
2: 근데 보면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영리해 가지고 네. 내가 한 음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홍보
1: 맞아요.
2: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SNS
1: 맞아요, 맞아요,
2: 그다음에
1: 맞아요.
2: 너튜브 채널 만들고 계속 알리는 거.
1: 맞아요.
2: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 해요를 혼자서 연습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2: 계속 알리면 맞아요.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SNS
1: 맞아요, 맞아요,
2: 그다음에
1: 맞아요.
2: 너튜브 채널 만들고 계속 알리는 거.
1: 맞아요.
2: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음악 해요를 혼자서 연습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2: 계속 알리면 어디선가 뭐 기획자가 보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픽 돼가지고 그렇게 물꼬를 터가지고
1: 그쵸.
2: 가고 가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0: 사모 씨는 안 하시잖아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보다 더 막 핑거링이야 이런 곡들도 많고.
1: 아, 곡 이런 대금 곡을 네. 써보고 싶다는 생각 안 했어요?
0: 써보고 싶긴 한데 사실 뭔가 되게 단순하게는 생각이 단순하게 막 선율적으로 쓰는 건 가능할지라도

0: 않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잘하시던데 뭐.
0: 아닙니다. 네.
2: 교수님들이 뭐 조언 안 해주시는가요?
0: 유근아 교수님도 계속 저한테 네. 잘하고 와라 이러면서 계속 응원해주셨고 저 오기 전에 김철 교수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잘하고 오라고
2: 상호 잘해줄 거라고
0: 맞습니다 잘하고
3: 소감 오라고 좀 들으면 안 돼요? 상호 씨 소감을
2: 옛날에 제가 김철 교수한테 네. 가발도 빌리고 그랬었습니다
0: 아,
2: 네,
0: 그런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네. 소감을 듣겠습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응원도 네.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떨렸지만 두 분 덕분에 또 떨지 않고 열심히 잘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오늘 이제 편안하게 네. 대회도 끝났고 네. 이제 방송도 끝났고 네. 편안하게 쉬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내년에 봬야죠.
0: 내년에 뵈야죠.
2: 21세기.
0: 맞습니다.
2: 시소.
0: 시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저희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3: 자, 지금까지 정말 연주를 잘하는 대금 연주자 최은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보내드리면서 김동진유 대금산조 협주곡 부활 자진몰이 일부분을 최은서의 대금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0: 있으면 좋겠다.
1: 맞습니다.
0: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가을이 오다가 조금 뒷걸음치는 느낌도 듭니다. 아, 그리고 거제시 수해 지역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좀 날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0: 네.
1: 생각이 들고 복구에도 좀 속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대구로 돌아가셔야죠.
1: 네.
0: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자, 건강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는 걱정인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한 뒤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잠든 사이에 근심과 걱정을 인형이 가져가 준다고 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기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도 떠오르는데요. 음악에 빠져보는 것도 걱정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겠죠.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노래가 좋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란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립니다.

그 만병통치약 그 파시는 아저씨들처럼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예 노래가 좋다는 이야기죠. 듣고 또 따라 부르다 보면 마음속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걱정은 노래에 좀 맡겨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탈 털어야 할 걱정이 있다면 노래가 좋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라디오긴 하지만 여러분의 비밀은 제가 철저히 지켜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잘하는 사람을 봐라. 그럼 넌 잘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또 약간 자만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을 봐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걱정도 비슷한 이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조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세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지난 시간부터 재담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타령으로 시작하는 병신재담이었어요.
2: 네. 예. 이게 참 그 이게 별게 아니에요. 네. 예. 그 예전에 이런 재담 소리라는 것이 그냥 재담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재미가 없잖아요. 재담만 하면 단조롭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노래를 하는 것인데, 보통의 그 옛날에 무슨 쇼 무대나 이런 데 보면 노래 한 곡 하면 사회자가 나와서 또 다음 곡도 소개하고 네, 네. 뭐 또 너스레도 떨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그 과정을 재담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노래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1960년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장소팔 고춘자. 민왕 네. 씨도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은 노래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단만 하니까 가수들이 따로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0: 그래서 그런 거군요.
2: 네, 그리고 레코드도 보면 그 민요 이렇게 명창들이 민요를 부르고 또 만담 한마디 하고 또 이응관 선생 같은 분들의 그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또 만담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요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또 민요나 이런 것들로도 이제 그렇게 엮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박춘재 명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혼자서 다 하죠. 노래도 하고 재담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재담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수입은 더 좋으실 거예요.
0: 이게 선생님 그러면 판소리와 네. 재담 소리를 만약에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뭐 그 요소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재담이라고 하는 것과 소리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2: 글쎄 이거는 판소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기록을 보면 이 판소리를 두고 광대 소학지희라는 말이 있었죠. 광대들의 우스개 노름, 뭐 그 우스갯거리,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우스갯거리라는 것이 단순히 재단만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면 결국은 노래를 하다가 재담을 하다가 또 노래하다가 재담하다 이렇게 엮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좀 그러니까 다른 민요를 가지고 와서 부르고 재담을 엮고 민요를 가지고 부르고 재담을 엮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재담 속의 세태를 풍자하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임금들이 그런 것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네네, 것을 네네. 알았다. 뭐 이제 그래서 광대 소학지를 궁중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2: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스갯 소리뿐만이 아니라 웃음만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네, 요소로 네. 이제 변해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예술성이 예,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할 때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19세기 초반 18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 무렵
0: 네.
2: 그 무렵에 오면 판소리가 판소리 음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0: 예.
2: 그러나 뭐 옛날에 그 모습을 우리가 실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박춘재 명창의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옛날에 그 노래와 재담이 엮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재담과 노래를 엮어가는 것은 민왕시 탈춤에서 많이 보시죠?
0: 네, 저는 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0: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박춘재 명창의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옛날에 그 노래와 재담이 엮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런 그 재담과 노래를 엮어가는 것은 민왕시 탈춤에서 많이 보시죠.
1: 네, 저는 뭐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경찰 악대를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경찰 악대는 경찰 행사보다 민간 행사가 훨씬 많아요.
0: 네.
1: 근데 휴가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그 신봉사 황성 가는 대목을 이제 혼자 나가서 하는데 그 시민들과 이제 어떤 호응과 교류가 있으면 휴가를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뺑덕어미를 이제 도망간 뺑덕어미를 객석에서 찾는다는 설정으로 막 수염도 없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0: 지금. 네.
1: 근데 5분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 재담만 하니까.
0: 아 재담으로서. 네. 예.
1: 근데 그거를 못하는 노래라도 앞에 나와서 어이가리 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뺑덕이네가 어디를 갔다는데 우리 뺑덕이네를 불러볼까 그럼 부르는 노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뺑덕이랑 같이 나오면 같이 노는 노래도 해야 되고.

0: 입장에서는 무조건 갖춰야 하는 구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긴장도를 유지하는 문제잖아요. 예, 예, 예. 이 긴장도를 유지하는데 노래만 해가지고도 어려워요.
0: 예.
1: 노래라는 것은 지금 판소리가 아닌 일반 민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서정적인 노래잖아요.
0: 아, 서사는 없으니까 사실.
1: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노래만 가지고도 긴장을 무대를 계속 그 청중들의 시선을 귀를 예. 잡아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 민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서정적인 노래잖아요.
0: 아, 서사는 없으니까 사실.
1: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래만 가지고도 긴장을 무대를 계속 그 청중들의 시선을 귀를 예. 잡아두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서정적인 노래만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예. 재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담이 노래와 별 관계는 없더라도 느슨한 구조로라도 이야기가 연결이 되면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또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1910년대 녹음도 있어요. 그리고 20년대에도 이거 박춘재 명창이 아주 많이 불렀고 예. 30년대 녹음도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거 유성기 음반 시대가 녹음이 한 60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 기간에 이 음악이 이 곡이 예. 연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꼭 그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그때 예, 예, 그때마다 애드립이 그렇죠. 있고
0: 예, 사실 그 재미로 또 듣는 거기도 예. 하고요.
1: 예. 이야기 구조는 뭐 뻔한 이야기 구조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 타고 여행 가는 이야기예요.
0: 예.
1: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중간 노래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노래 듣는 재미. 그다음에 또 노래 듣다 좀 지루하면 또 재담하는.

0: 뭐 시원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1: 예, 예, 예.
0: 박춘재 명창보다 더 선배들이 이미 불렀던 그런 또 이런 재담의 그 모습들이죠.
1: 재담 소리라는 어떤 그 형식이 또 꼭 필요한 장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탈춤. 근데 굿 안에서의 어떤 놀이.
0: 예.
1: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줄타기 재담 같은 뭐 이런 예. 것들도 다 노래랑 소리랑 같이 아 노래랑 이야기를 같이 해야
0: 그렇죠.
1: 되는 것들이니까
0: 예.
1: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
0: 그런 뭐 것들이 아마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1: 지난 시간에 병신재담 중에서 무던히 까오까지 풀이를 했었고 그 뒤부터 사설을 풀어볼 텐데요. 먼저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춘재의 매기는 소리, 문영수의 받는 소리, 장고는 지용구의 연주인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로 병신재담 보내드립니다.

0: 조그마하니까 토막을 낸 줄아.
1: 어디 사는 양반이?
0: 영원히 하늘에 살겠어. 땅에서.
1: 땅 살겠지만 고향이 어디?
0: 고향이 뒤 야유리 잡수는데요.
1: 사는 본향만.
0: 본향은 광주요.
1: 경거 살아.
0: 언짢진 않소.
1: 광주가 몇니?
0: 한니요.
1: 한니라니.
0: 있을 모르니까 되는 대로 한 말이요.
1: 그럼 며칠이 왔어?
0: 사지가 성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

0: 그럼 무엇이 들었구려?
1: 사람 무던히 알아보.
0: 어디서 뭐?
1: 조선이 십삼도로 돼. 어.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0: 그렇지.
1: 개성에 응. 경기로 말하면 박영폭포가 명성지지요. 응. 평안도 청북에 북평산이 있고 응. 해주가 소강남이요. 응. 해그는 어때? 피양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0: 그렇지.
1: 남대 막 뚝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짜 형북으로 고봉동님의 양재지 우뚝에 진대가 있는 게 어. 물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어. 강종이 파랑종이 흐릉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 데요.
0: 기차표 사는데?
1: 뭐라 그게 기차표야. 어. 표도 까닭이 떼기.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은 붉어. 비차 최면이오마는 내가 못할 듯어.
0: 아, 상등 다지.
1: 짐작하는 건 장차 내 아들 놀래며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래. 어? 웬 사람이 표를 군용을 직대로 똑 들어줘.
0: 그렇지.
1: 하닥대로 우르르르 내려가니까 멀리서 이미 이거든 게 확확히 우뚝 불어서 되기. 대단히 무섭대. 웬 사람이 입에다가 호를 갖다 뚝 이러대 이래.
2: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와 재담으로 병신 재담 보내드렸습니다.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노랫말을 보면서 이게 들으면 그래도 약간 웃을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 어렵긴 하네요, 선생님.
3: 너무 빠르니까 예, 예. 귀가 못 따라가죠. 지금 근데 또 이런 재담이라는 게 이렇게 좀 유창해야 되지 더듬더듬 하면 또 긴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유성기판이니까 이제 또 더 서둘러서 이렇게 재담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네. 그렇게 또 뚜루루 굴러다니는 네.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0: 여행을 떠나요. 근데 옛날에 그 여행이라는 건 기차 여행이죠.
1: 네.
0: 기차 여행이라는 게 신문명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차 여행이라는 게 그때는 대단히 또 아주 할 만한 오늘날로 치면 세계 여행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면서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서울역에서 겪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연결이 되면 어느 지방으로 이제 여행 가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그러면 세계 여행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면서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서울역에서 겪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더 연결이 되면 어느 지방으로 이제 여행 가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꾸 연결이 되고 또 노래 부르고 네.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제가 보통 팔도 유람 뭐 간다 이렇게 그 예, 예. 남사당패에서 이야기할 때도
0: 예, 그 또 이제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예. 소개해드리겠지만 팔도 유람이라는 강산 유람이라는 뭐 그런 제목으로도 또 이게 녹음이 돼요.
1: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 낭친시하요 양친시하요.
0: 그 낭친이라는 말은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1: 예.
0: 서도 소리 발음 평양 쪽
1: 예,
0: 그쪽
1: 예.
0: 사람들의 사투리예요.
1: 예.
0: 양친을 낭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 계시냐
1: 예.
0: 하는 것을 양친시하요 하고 물으니까 양친시하요 부모님 계시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성씨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한참 하던 중이었거든요.
0: 예, 예. 예.
1: 어르신네 춘추는 우리 어르신

0: 그런데 그 말하고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어이거나 속어기 때문에 지금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 네.
0: 그러니까 새김질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한다는 뜻인데 네. 되새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1: 그리고
0: 이게 재담 네. 같은 것들이 어렵네요. 시대가 지나면 그 당시 유행어를 모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1: 그리고 이제 노형은 몇 살이요? 나는 금년에 87이요. 아 여보 예. 거 부모가 아니고 손잡벌이 됐구려. 짐지네를 곱게 남기고 어서 원수의 놈을 내가 만났네 그려.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담 자식이 나 많이 먹는 데가 어디 있으며.
0: 그러니까 진진해를 곱게 넘기고 긴긴 해를 곱게 넘기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가도록 그런 뜻이에요.
1: 예.
0: 어디서 원수놈을 내가 만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제 예. 말이에요.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은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

0: 그러니까 남대문박 사계라 그러니까 청파동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 무던히 아오.
0: 예, 잘 알아듣는구만 이런 뜻입니다.
1: 그 노형은 무슨 차 행이요? 약가탕으로 강산유람을 놨더니.
0: 노형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보통 노형 그러죠.
1: 네.
0: 상대방을 존중해서 부를 때 노형 그런단 말이야. 무슨 차행이요 한테 이게 차행은 행차네 아니냐면 무슨 발걸음이냐 행차를 떠난다
1: 네.
0: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 뭐 저희가 보통 이제 팔도 강산 유람차로 집을 나섰더니 할때
0: 예.
1: 그 차.
0: 차행입니다. 행차하고 같은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약가탕으로 강산유람 났더니 그런데 그 앞에 약가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강산유람을 났더니는 이제부터 여행을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구조다. 이제 그 얘기예요.
1: 일본 동경 추금기 상회에 이상스런 기계가 나왔다길래 추금기 구경차 행이요. 그거 멋이 들었구려. 사람 무던히 알아보.
0: 예, 여기까지가 이제 한 화소인데 이 음반이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된 거예요.
1: 예.
0: 근데 이 콜롬비아 레코드의 전신이 일본 추금기 상회예요. 이게
1: 사람 무던히 알아보.
0: 예, 여기까지가 이제 한 화소인데 이 음반이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된 거예요.
1: 예.
0: 근데 이 콜롬비아 레코드의 전신이 일본 추금기 상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1: 예. 요즘으로 치면 약간 PPL 같은 거.

0: 접하는 곳이에요. 네.
1: 남녀노유가 없다. 아. 남녀 노유가 엎드렸다는 말이 그 표 사이 구멍으로 이렇게 허리 숙인 상태를 그렇죠. 말하는 거군요. 예. 아 이제 이해가 됐네.
0: 구멍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예,
1: 생선지 말하고
0: 예, 예. 어디 표 주세요 뭐 예. 이렇게 하면서 표 주잖아요. 아~ 예. 그 얘기예요.

0: 인들은 상당히 그 인상적인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저도 어릴 때 기차 한번 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차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추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여행했을 때의 그 옛날 그 경험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러죠. 또 여행을 못 해본 사람은 또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 건데 오늘날은 뭐 이 기차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수한 경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갔다 이게 공항에서의 겪는 어떤 경험 같은 그럼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 그 외국 공항 같은 데 가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 많잖아요.
1: 저는 잡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0: 작각당하로 강산 유람을 놨더니 일본 동정 중기 상호의 이상스러운 기지가 나왔다길래 중기 기정 차행이
1: 그럼 무엇이 들었구리
0: 사람 묻더니 알아보
1: 어디서
0: 조선이 13도로 돼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이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랄 수가 있지
1: 그렇지
0: 해성에 경주로 말하면 박열폭포가 명성지지요 평안도 청북에 부평산이 있고 해주가 소 강남이요 해그는 어제 피양개명을 금수강산이라 일렀던 게 남대는 막 뚝 내다라 바른손 쪽으로 신장로로 휠랑말랑 내려가면 바른손 쪽으로 몇 산자 형북으로 고봉동립의 양재지 우뚝에 진대가 있네 이제 문을 열고 쓱 들었으니까 바른손 쪽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지는데 남녀노유가 엎드려서 강종이 파랑종이 흥종이 들락 날락 군중 다사 하는 데가 못하는데요
1: 기차표 사는데?
0: 오라 그게 기차표야 표도 까닭이 떼기 상등은 휘고 중등은 푸르고 하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성주풀이인데요. 이 조감용의 소리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징.

생각이 또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남도 작가죠. 흥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흥타령은 남도의 짙은 감성이 담긴 구성지고 애절한 노래인데요. 흥타령을 잘 부르는 명창 하면 많은 분들이 김수현 선생을 떠올릴 겁니다. 김수현 명창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흥타령을 불러서 대중에게 이 노래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선생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친구들이 모이면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곤 했는데 흥타령이라는 이름보다는 한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흥타령 안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과 원망, 이별의 한과 위로의 정이 담겨 있는데요. 멋스러운 가사가 참 많고요. 그 중에는 김소연 명창이 넣어 불렀다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제자인 강경화 씨가 보여준 시가 너무 좋아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음반을 취입하면서 기존에 없던 가사를 부르고 싶어서 그 시를 흥타령 가사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창밖에 국화를 심고로 시작하는 이 노랫말이 첫 가사로 등장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노래 끝절에 아이야 검은 고청철아 밤새도록 할 때의 뒤에 반주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랫말은 흥타령 처음 듣는 분들께는 뭔가 어떤 그 감전된 것 같은 감동을 일으킨다. 저는 이런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1999년에 녹음했습니다. 김수현 명창의 흥타령 보내드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서도민요 애원성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이용구의 단소 연주로 단소 산조 준비했습니다. 이 지금 중견 세대의 죽신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대나무로 만든 악기는 또 다 할 수 있는 이생각 명인의 또 제자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호칭까지 물려받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소가 그야말로 그 소리만 듣고 있으면 저절로 고즈넉해지는, 예, 그런 힘을 가진 악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즈넉한 저녁을 한번 덕분에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구의 단소, 박천지의 장구장단으로 전용선류 단소산조 중무리부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 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견우와 직녀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어서 만났다 헤어질 때면 그렇게 눈물을 쏟는다죠. 근데 살다 보면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해놓고 그게 빈말이 아닌데도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친구들 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서 늘 언제 한 번을 기약하는 사이보단 오늘 헤어지면서도 정확히 내년 7월 7석을 기약할 수 있는 견우직녀가 더 잦은 만남이 보장된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견우와 직녀도 그 사실을 안다면 눈물을 좀 덜 흘리려나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효과까지 놔준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요? 우리가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빈말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요. 정말 진심으로 날 잡고 수다 떨고 싶은 친구들과도 서로 시간을 맞춰 약속 잡는 게 쉽진 않잖아요. 각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서로의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으니 서로서로 배려하느라 누구 하나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서 약속을 잡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훅 지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몇 년째 못 만나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해도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 배려하느라 누구 하나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서 약속을 잡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훅 지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몇 년째 못 만나고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요. 그렇게 자주 만나진 못해도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사람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보다 더 특별한 인연을

이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곡이요. 만화의 1부가 끝나고 2부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 별별 아리랑 코너에서 요즘에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이 나갑니다. 네, 거기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애의 연주와 노래로 단심가.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아내분 흠뻑 그리워하시면서 또 그렇게 충분히 그리워하는 시간 보내시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언제나 힘내시길 바랍니다. 드들강님께서요, 1년에 한번 만나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함이 안쓰러운데, 우리들은 매일 만나도 헤어질 때는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도 반갑게 만나. 헤어질 땐 아쉬움이 길게 남는데, 1년에 한번 오작교 건너는 견우와 직녀가 측은하고 정답게 느껴집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도 우리 또 헤어지고 다음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자, 오늘도 그래서 반갑게 만났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전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 7월 7일 칠성날이잖아요. 제가 명색이 보배로운 맛을 탐구하는 보미자이다 보니까 이 견우식녀의 만남보다도 칠성날엔 전통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옛 문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밀전병, 밀국수 등 칠성날 세시 음식은 대체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라는

꾀뱅이가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채독 뚜껑을 뚝 따고 안을 보니까 귀가 박죽 같은 중이 하나 앉아 있는데, 아 잉큼 꺼내놓고 자세히 보니까

0: 박준영과 유지숙의 소리로 페뱅이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보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칠석을 맞아 밀가루가 주재료가 되는 음식 무엇이든 가장 자신 있는 레시피를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자,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을까요? 3033님께서요. 저의 밀가루 요리는 해물 수제비입니다. 시중에 파는 해물 믹스, 밀가루, 다진 마늘, 후추, 멸치 육수, 국간장, 양파, 당근, 파, 감자 썰어서 준비하고 나서 먼저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반죽 만들어서 끓는 육수에 넣고 썰어놓은 야채, 해물, 다진 마늘 넣고 난 뒤 국간장으로 간하다 그릇에 담으면 완성해 주셨네요. 아유, 얼큰하게 맛있죠. 1967님께서는요. 밀가루는 빵이지요. 해주셨네요. 제일 맛있는 밀가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요. 밀가루는 음식하면 김치 수제비죠. 신김치, 감자, 애호박, 양파, 다진 마늘 넣고 끓이면 최고죠. 해주셨는데 이거는 또 해물 수제비랑은 또 다른 얼큰함이죠. 아이고 이것도 맛있겠네요. 237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유럽 수국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정말 수국 밭이라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니 향도 좋고 너무 좋아서 사진 여러 장 찍어서 캡처해서 보내보네요. 참 이쁘죠? 저는 밀가루 음식은 뭐든 다 좋아해요. 칼국수, 수제비, 빈대떡, 파전, 녹두전 등 다 좋아서 잘 사 먹기도 하고 집에서 해 먹기도 한답니다. 오늘도 만나 들으면서 귀로 맛있게 먹을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오늘 많이 찍으신 사진들 다 이렇게 붙여서 합성해서 친절하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가 유럽 수국 카페가 어디 있을까요? 아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떡을 소개합니다. 엄마가 텃밭에서 키운 고추를 많이 보내주셔서 붉은 고추와 초록 고추를 잘게 쫑쫑 썰어서 밀가루와 치자즙, 전분가루에 섞어서 고추장 떡을 기름에 지져 먹으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먹었는데 고추의 매콤한 맛이 밀가루에 녹아 참 고소했답니다. 그리고 전 13살 차이 나는 우리 막내 고모가 늘 보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고 정겨운 분입니다. 늘 전화나 SNS로 연락하는데 한번 뵙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세상에 고추장떡도 너무나 독특한 레시피고요. 우리 13살 차이 나는 막내 고모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신다는 것도 네 참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우리 보나명님 정말 이 고추장떡 너무나 특이합니다. 저 한번 해먹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6449님께서는요. 밀가루 반죽해서 각종 해물 넣고 수제비에서 뜨끈하고 시원하게 먹을래요 해주셨어요. 뜨끈하고 시원하게 먹는다는 말 한국 사람들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밀가루 음식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박소연의 전자 검은고와 노래로 호두과자 듣고 올게요.
1: 바람 맞고 세상에 치여 마음까지 허기진 사람들이
0: 오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밀가루 음식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박소연의 전자 검은고와 노래로 호두과자 듣고 올게요.
1: 바람 맞고 세상에 치여 마음까지 허기진 사람들이 여기 잠깐 들러 배 채우고 손 좀 녹이고 가시오. 인생 수거든 호두과자 하나 드시고 가시오.

박소연의 전작 허문고 그리고 노래로 호두과자 듣고 왔습니다. 7943님께서요. 호두과자 회사에서 좋아할 꼭이네요. 녹두전 만들면서 만나랑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녹두전도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이거 뭐 호두과자. 아이고, 듣기만 해도 먹고 싶습니다. 그쵸? 서군권님께서는요, 밀가루 반죽해서 견과류 설탕 넣고 호떡 해 먹을래요?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참 좋네요. 그쵸? 자, 우리가 오늘 칠석을 맞아서 다양한 밀가루 음식 레시피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제비가 가장 많기는 해요. 금방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자, 녹두전도 나왔고요. 밀가루 반죽해서 호떡 해 드신다.

0: 있죠? 뭐 취향에 따라서 소고기 볶아서 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해물, 새우 같은 거. 예, 이런 거 볶아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창원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창원 장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금 칠석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1회 연인의 날 기념 행사가 한창인데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또 칠석을 주제로 한 체험부스와 텔레파시 게임 등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인근 가음정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칠성날을 전후해선 비가 자주 내린다는 속설처럼 오늘도 남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남 지역에 각각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4도, 부산 25도 등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참 부추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3456님께서는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넣고 반죽해서 신김치 송송 썰어 넣고 전병 부쳐 먹으면 최고예요 해주셨는데, 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전부 칠 때요, 도토리 가루 넣으시면 정말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아우, 신김치 송송 썬 밀전병 너무나 맛있겠네요. 자, 2738님께서는요, 저는 아이들 어릴 적에 한 식구처럼 살았던 이웃들이 그리워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을 빌어봅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어린 시절에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제는 연락이 끊겨버려서 연락할 도리가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에요. 송소희의 노래로 그대라는 계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

이제도 한 박스 주문한 김에,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자 삶아서 으깨서 밀가루와 섞어서 소금과, 혹시 뉴스가 말고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억스. 근데 이 말씀 듣고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감자도 한 박스 주문한 김에,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자 삶아서 으깨서 밀가루와 섞어서 소금과, 혹시 뉴스가 말고 뭐 설탕이나 꿀 같은 거 넣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옵니다. 억스의 품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100세를 넘긴 고령 선수부터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은 선수들의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106세인 태국인 사왕 잔프람 씨인데요. 그는 오는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원반 던지기와 29일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창 던지기에 참가합니다. 사왕 잔프람 씨는 2025년 대만에서 열린 세계 마스터즈 대회에도 100m,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 4개 종목에 참가했는데요. 당시에도 최고령 참가자이자 100세 이상 부문의 유일한 참가자였고요. 당시 100m 기록은 38.55초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전 선수 가운데 최고령자는 90세 김명락 씨로 23일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100m 대회에 참가하고요. 지난 3월 2026 서울 마라톤에서 2시간 54분 10초로 70대 세계 1위 기록 보유자가 된 71세 마라토너 신행철 씨도 이번 대회에서 무려 7개 종목에 도전합니다. 77세 김성봉 씨와 70세 오이순 씨는 부부로서 포환 던지기에 나란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1992년 바르셀로나 후보로서 포환 던지기에 나란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용조 선수도 오는 23일 10km 달리기 종목에 나서고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 다이니스 쿨라와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멀리뛰기 은메달리스트 제임스 백포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00m 계주 은메달리스트 노부하루 아사하라 등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육상 영웅들도 이번 대회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핑계를 찾아내서 운동하기를 미루는데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승장군님께서도요. 106세, 77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멋지시네요. 파이팅 하시길.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수요일 저녁 이어가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해물수제비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2010년 제작된 미국 영화 플립에는 참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13살 소녀 줄리는 나무에 걸린 연을 찾으려 높은 플라타너스를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석양, 바람, 멀리 이어지는 들판,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나무 위에서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는 높은 플라타너스를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생 처음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석양, 바람, 멀리 이어지는 들판,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나무 위에서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단다. 조금 떨어져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테너 김진영이 부른 그리움,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사람도 인생도 세상도 비로소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 음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듯 우리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내일 당신을 위한 노래는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창작악단 기획공연 FM 국악당 생중계 편성으로 결방됩니다. 저는 하루만 쉬고요,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내일 당신을 위한 노래는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창작악단 기획공연 FM 국악당 생중계 편성으로 결방됩니다. 저는 하루만 쉬고요, 금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우락 조다가입니다. 이석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7일에 서명아트홀이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 김정림의 해금, 신하이의 뿌리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보건음악 레처 콘서트를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선릉아트홀은 서울 강남에 자리한 77석 규모의 전통음악 전문 소극장입니다. 마이크 사용을 최소화한 자연음향과 또 객석과 무대에 가까운 거리가 특징인 공연장인데요. 기획공연은 전통음악의 전승과 또 젊은 예술가의 발표기에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보건음악 렉처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대금, 판소리, 해금, 피리, 가야금 이렇게 다섯 분야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력을 갖춘 예인들과 함께 5인 5색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살펴보면은 근대 정악 명인의 가락을 복원한 이영섭의 대금 공연을 시작으로 잊혀져가는 중고째 적벽가를 살펴본 박성환의 판소리 공연, 또 지영이 명인으로 시작된 경기 무속의 뿌리를 탐구한 오늘 만나보실 김정림의 해금 무대, 그리고 60년 전 녹음과 오늘날의 정악을 대조하면서 그 변화에게 계적을 짚어본 김철의 피리 공연, 그리고 가야금 산조의 자유로운 즉흥성을 세밀하게 복원해낸 추정연의 가야금 공연, 이렇게 다섯 개의 밀도 높은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판조를 만들 때 그의 스승인 지영인 명인이 남긴 경기의 신화이가락을 기반으로 박범운이 다양한 토리와 음악적 특징을 가미하여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신화이의 가락은 특정한 합주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산조 유파가 형성되는데 핵심적인 음악 어법으로 작용했는데요. 경기 신화이에 내재된 선율의 진행 방식과 식임새, 장단의 운용 방식, 그리고 즉흥적인 변주 원리는 연주자 개인의 해석을 거치면서 독주곡을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되곤 합니다. 또한 스승에게 전수된 가락이 제자의 창조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유파로 발전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만나보실 경기 신화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전승과 창작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무대를 장식한 김정림도 렉처,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경기 신화의 음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무대를 장식한 김정림도 렉처, 그러니까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경기 신화의 음악의 중요한 점을 여러 부각시키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림의 해금 연주로 경기 신화이 만나보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정준호가 함께합니다.

만났고요. 해금 연주의 지영이, 장구에는 성금년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FM과학당을 통하여 오늘 만나본 섬릉아트홀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대금, 판소리, 피리, 가야금 분야의 여러 연주자들이 펼쳤던 한 달간의 공연 FM과학당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연 그리고 FM과학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런도에선 9월 12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검은고 팩토리의 아리아스인데요. 아리아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예기치 못한 사랑에 배신당하고 다시 구원받는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 검은고 팩토리는 다양한 아리랑이 선율을 담아서 아리아스의 굴입니다. 이 검은고 팩토리는 다양한 아리랑이 선율을 담아서 아리아스의 굴곡진 삶을 표현했어요. 네, 그럼 만나보시죠. 검은고 팩토리의 아리아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역시 언니는 달라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니분 너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달씩은 어머니 또 배로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7889님 진짜 언니 너무 훌륭한 언니 두셨고요. 그 어머님도 정말 아 진짜 이런 훌륭한 따님 두신 게 또 나름 또 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7426님, 인천시인님, 새 식구 1박 2일 호캉스 왔습니다. 시티뷰인데 제 취향은 동네 그린뷰예요. 호텔 골목 한 바퀴 돌면서 때타올과 우유 사들고 치킨 주문해놓고서 그론도 듣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쉬고 딸은 테이블 맞은편에서 스마트폰하고 있네요. 호캉스 하면서도 그론도는 놓칠 수 없어요. 라고 아니 또 휴가를 가셔서까지 또 저희 그론도 찾아주시니까 또 아유 한층 더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저희 그론도 함께 편안한 시간 네, 호텔처럼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죠.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있는데요. 색이 없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이름이나 기대가 제 빛을 잃는 순간에 자주 쓰인다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뭔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는 기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세운 말과 나의 실제 모습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믿고 있던 이름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얼굴이 무색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이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고 있고 또 내세우고 있었던 어떤 면모가 어긋날 때, 그때 느끼는 좌절감이 무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색함을 느낄 때, 그리고 무한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새삼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대라는 게 내가 꼭 그걸 충족하고 지켜야만 했던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고 묶어두기도 하잖아요. 이 무색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을 잃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빛을 잘 지키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기도 할 겁니다. 이 무색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빛을 잃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빛을 잘 지키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기도 할 겁니다. 3033님, 아, 전 나이에 비해서 철딱선이가 없어서 나이가 무색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저도 나이가 무색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아유, 나는 언제

네, 이한철의 모든 게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게 아름다운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들으며 오늘 하루 잘 여밉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국국 보셨군요.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도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가보려고 지금 항상 벼르는 마음입니다. 근데 뭐 시간이 나야 말이죠.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최여완의 연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요한의 노래로 연인 감상하셨습니다. 3677 네, 최요한의 노래로 연인 감상하셨습니다. 3677님 시인님, 저도 쿡쿡 봤어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열연해서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울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또 본 분들마다 또 다 좋다고 하네요. 진짜 얼마나 진짜 대단한 매력인지 저도 꼭 한번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신현희 씨의 해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뽑기 가게가 요즘 아주 인기라죠. 예, 뭐가 나올지 모를 설렘이 그렇게 짜릿한가 봐요. 뽑기하고 도파민 합쳐서 뽀파민이라는 아이고 발음도 코 땡긴다야. 뽀파민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 중독성 우려도 있다니까 적당히 즐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1175님께서 빵빵 권쌤의 딸과 아들이 같이 문자 보냅니다. 상 받은 걸 축하해 주셔서 정말 아리가 일본 말인데 이게 써 있으니까 그냥 보내주신 대로 읽을게요.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보내봐서 정말 떨리고 떨리는 날이네요 하셨어요. 자, 아, 그럼 이만 아디오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우, 3개 국어를 막 애들이 진짜 똑똑하구나. 얼마 전에 빵빵 권쌤님이 자제분들의 이제 수상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축하해드렸는데 그거 고맙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해요. 엄마가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여기 와서 저랑 놀아주시거든요. 예, 가끔 들러주십시오. 우리 두 분도.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이군요. 예결 밴드의 예결 씨를 모십니다. 서도 민요를 기반으로 예,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 예, 들려주는 멋진 소리꾼이죠. 곧 만나볼게요. 만나볼 거예요. 예, 저도 마취가 덜겠나요? 마취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빠지면 안 되죠. 예결, 예결로 웰컴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0: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1: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0: 예, 와, 목소리가 아기 같으세요. 예, 이른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한준이, 혹시 보이시면 읽어주실래요? 한준이님?
1: 네, 한준이님께서 떨리실까요? 세준님이 따뜻하게 잘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조금 떨려요.
0: 아, 진짜요?
1: 왜냐면 제가
0: 예.
1: 어렸을 때부터 TV로 뵙고, 목소리도 TV 라디오로 많이
0: 예.
1: 듣고, 유리상자 되게 노래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0: 그랬구나.
1: 근데
0: 예.
1: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지금 역대급 긴장되는 것
0: 역대급
1: 같아요. 제가
0: 긴장이에요.
1: 국악방송에서 많이 긴장 안 했는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0: 아우,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떠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1: 네,
0: 제가 뭐.
1: 따뜻하게 또
0: 아유,
1: 해주셔서.
0: 그럼요. 전혀 해치질 않습니다. 6186님, 예결님의 너영나영 너무 듣고 싶어요. 예,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뭉근.

0: 활동하시는 거 보면 옆에서 우리가 그냥 전혀 남이 봐도 이렇게 예쁜데 아빠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 엄마는요? 엄마는
1: 엄마니도 아까 들어오셔서 가지고
0: 그래요?
1: 우리 예결님 어디 있죠? 이렇게
0: 어머니
1: 오늘 두분다 들어오셨거든요.
0: 어머니 글 남겨주세요. 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0: 자, 그러면 일단 노래를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곡을 다 예결 밴드의 음악을 선곡을 해 주셨어요.
1: 네.
0: 첫 번째 음원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1: 첫 번째로 경발림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0: 네.
1: 7월 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싱글곡입니다. 네. 그래서 서도 3타령 경발림을 하드락 스타일로 무대에 오르는 저 예결 밴드 모습을 담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0: 뭔가 하드락 스타일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가죽 재킷 입은 뭐
1: 네.
0: 남자든 여자든
1: 네.
0: 막 좀 강한 느낌의 이번에 하드락에 담아봤습니다. 하드락 스타일로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1: 좀 세지고 싶어가지고.
0: 그래요? 음악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한번 근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예, 예결 밴드의 경발림 오늘 첫 곡으로 골라주셨어요.

0: 옆에서 합주하는 거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아. 들어요. 예. 실제로 막 공연장에서든 뭐 그냥 합주실에서 연습만 하더라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음악은.
1: 맞아요.
0: 아니 그 일단 그 감상평을 좀 네. 몇 번 소개를 해드리고 문혜영님께서 목소리가 역시 청량하고 맑아요. 리듬 좋고 얼쑤. 아. 우리 인설이님은 아, 가사가 귀에 쏙쏙.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요즘 딕션이라고 하죠. 예,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잘 들리고. 예, 한준희님은 피곤한데도 꼿꼿이 앉아서 상체를 흔들고 있어요. 네. 어, 안젤레나 졸려님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안젤레나 졸려님께서 네. 음성이 달콤달콤 솜사탕 같아요. 오늘 예결님과 1일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셨어요. 네네. 오늘부터 1일인가요?
0: 예.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집안에 아무도 음악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보통 그 음악, 그러니까 국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예결님은 언제쯤?
0: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저는 5학년 때부터 타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1: 그걸 이제 누가 알아봐 준 거예요? 부모님이 보통은 이렇게 얘가 얘 봐라 이러면서 이제
0: 네.
1: 시작이 되는데.
0: 제가 일단은 국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1: 네.
0: 뭔가 되게 국악 한마당이나 국악 프로그램을 할머니랑 같이 보기도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1: 네.
0: 좋아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한번 배워볼래? 하고 보내주셨는데,

0: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예결 밴드의 예결 씨가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곡 제목은 내가 돌아간다입니다. 자, 듣는 우리는 뭐가 돌아갈까요? 눈이 돌아갈까요? 귀가 돌아갈까요? 정신은 꼭 붙잡고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너무 좋다고 혼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결 씨의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예결 밴드의 내가 돌아간다.
1: 하나 둘 시작.

0: 하나 보죠.
1: 네, 맞아요. 제가 퓨전 국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사노바를 무겁게 부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보사노바를 그 장르가 보사노바든 락이든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국악풍과 함께 섞어서 네. 네,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0: 그러게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질문에 지금 이렇게 예결님처럼 거침이 없으시거든요. 어떤 질문이 와도. 근데 평소에 아무 생각

0: 편하게 들으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1: 아, 그래요. 오늘 하루 뭐 완벽한 하루였던 분은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두 시간이 완벽한 막판 뒤집기가 되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결밴드의 음악입니다. 니나노 니나노.

0: 4882님 노래를 들으니 근심 걱정이 사라지네.
1: 아.
0: 본인도 평소에 이렇게 좀 심각한 생각도 많이 하고
1: 근심도. 그럼요. 저 생각이 엄청 많아서
0: 예.
1: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예, 이번 앨범들을 만들게 되었던 거거든요.
0: 만들고 부르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지던가요?
1: 네, 맞아요. 니나 노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0: 네.
1: 노래할 땐 기분이 좋고
0: 아, 웨스턴가드님 태평가를 이렇게 트렌디하고 모던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국악인을 볼 때의 흐뭇함이란 그래요. 어느덧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1부 끝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1: 네, 1부 끝곡은 싸름이라는 곡입니다.
0: 싸름?
1: 네. 싸름은요, 서도민요 싸름 타령을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봤는데요. 매미의 울음소리가 담긴 민요예요, 싸름은.
0: 예.
1: 네, 매미를 보면서 제가

0: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1: 저 보지 못했는데 어떤 건지는 알아요.
0: 네, 예. 한원에서 제가 잠깐 나왔었어요. 저희 예결 밴드 친구들이랑 제가 나와가지고 살짝 설렜어 난을 불렀었습니다.
1: 살짝 설렜어 난?
0: 네, 그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를 국악 버전으로 네, 불렀어요. 저도 사실 그때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일단 등장하고 나중에 저도 드라마를 보게 됐었는데 예. 그때 나왔었어요.
1: 그냥 갑자기 섭외가 왔어요?
0: 네, 그때 네, 섭외가 오셔서
1: 와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달래?
0: 네, 저도 그렇게 아이돌 노래를 처음 이렇게 불러봐가지고 살짝 이게 긴가민가 맞나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1: 네. 아 그렇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0: 생각나는 예. 것 같아요
1: 예 봤어요 오 환원 그 고윤정 씨가 이렇게 항상 전면에 등장하시는
0: 그거는 환원 2고요 저는

0: 결명제차 마시고 있고 막 그랬었네요. 아이고 참. 자, 1조 장원을 뽑아 주십시오.
1: 아, 1조는요. 제가 어렵지만 제가 심장이 조금 아팠던 931호님의 이행시를 뽑겠습니다.
0: 예상했어요. 아. 최고의 라이브일 거라고 결국 확신했어요. 오늘부터 예결님의 찐팬이 되었어요.
1: 와.
0: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날이 제일 신나는 날이지. 나의 찐팬이 새로 생긴 날.
1: 맞아요.
0: 예. 큰 걸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2조로 넘어갈게요. 2조 첫 번째 주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물보라님께서요. 네. 주셨습니다.
0: 예.
1: 예솔아 하고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네 하고 달려가면
0: 결
1: 결국 하시는 말씀은 불이나 끄고 가라 입니다.
0: 이 노래 뭐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저는 몰라요.
0: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쯤 나온 노래니까
1: 네.
0: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1: 아,
0: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분이 아닌가? 확실하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예, 아무튼 예, 네.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 더 반가워하실 만한 이행시였어요.
1: 저희 어머니가 흥얼거리셨던 기억이 나요.
0: 예, 예. 예. 어머니가 대충 저랑 예, 가을 마중님이십니다. 네. 예.
1: 예식장은
0: 결
1: 결혼식장 킥킥.
0: 맞네.
1: 네.
0: 예, 그냥 팩트예요.
1: 네.
0: 예, 예식장은 결혼식장. 1910님. 예.
1: 예단을 준비했는데
0: 결
1: 결혼할 남자가 없네.
0: 아이고, 아. 참. 그래요. 참 좀 서두르셨다. 그렇죠?
1: 네.
0: 예, 결혼할 남자도 없는데 예단부터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그 긴가민가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소리꾼 이자람 씨가
1: 네.
0: 아주 어렸을 때 한 7, 8살 그때쯤 됐을 때 아빠하고 직접 부르신 노래 부르셨다. 그렇죠?
1: 네.
0: 예, 결혼할 남자도 없는데 예단부터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그 긴가민가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소리꾼 이자람 씨가
1: 네.
0: 아주 어렸을 때 한 7, 8살 그때쯤 됐을 때 아빠하고 직접 부르신 노래였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아주 아. 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2조에서도 한 분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이
1: 그럼 당연히 물보라님

0: 빌리자면 뭐, 나는 저렇게 하늘하늘한 손을 이런 손짓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막 그런
1: 아.
0: 얘기도 하는데 원래 손가락이 좀 가늘고 기신 편이네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러신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예.
1: 어. 저는 그냥 제 손이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또 오늘부터 제 손을 또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그 국악이란 장르로 시작을 해서
1: 네.

0: 어떻게 또 약간 그 예결 만에
1: 네.
0: 그 밴드는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그분들을 또 배려하는 그러니까 모든 멤버들이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욕심의
1: 네.
0: 한계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아, 나 잠깐 여기 밴드 밖에서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 들까요?
1: 아직은, 근데 저희가 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솔로 앨범도 하고 있어서,
0: 아,
1: 네,
0: 예.
1: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걸 이제 멤버들이 막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그거는 밴드의 롱런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행보인 것
1: 네.
0: 같아요. 그래요. 오늘 예결 밴드 음악으로만 다 채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
1: 네, 음악 안고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그거는 밴드의 롱런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행보인 것
1: 네.
0: 같아요. 그래요. 오늘 예결 밴드 음악으로만 다 채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럼?
1: 네, 음악으로
0: 오늘
1: 예결
0: 예결
1: 밴드.
0: 밴드 곡으로만.
1: 아, 제가 그냥 이번에 나온 앨범들도 예결 밴드 앨범들이 많고 또 제가 또 애정하는 곡들은 또 예결 밴드 노래더라고요. 예결 솔로 앨범보다는 또 예결 밴드 앨범을 좋아하기도 해서 예, 네, 그래서 많이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예, 그래요. 뭐, 1시간 한 15분 정도가 벌써 휙 지나간 것 같은데,
1: 네.
0: 예.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질문해달라고 적어주신 것도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오늘은 뭐, 요렇게.

0: 앞으로 등골만 남으면 예결씨 생각날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제가 먹겠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겠습니다. 네,
0: 예결 밴드의 새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예결씨와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결밴드 새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오은영 씨의 북촌로 12길 도착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청해 주신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1035님, 4740님, 그리고 8066님도 꼭 듣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순수앤님께서 야간 근무하다 서류 정리할 거 남겨놓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이른 밤 오려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뭐 서류 정리는 내일 하시죠 뭐. 그쵸? 예, 내일이란 게 왜 있겠어요. 오늘 할 일 내일 다시 하라고 있는 거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막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진짜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는데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배단 말이, 기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이런 옛 시조가 있죠. 요즘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거짓말, 이미 날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겠다는 말은 더더욱 거짓말, 나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어느 꿈에 본단 말인가. 자, 이 시조는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김상룡은 병자호란 때 원손을 호위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요. 강화도가 함락되자 그만 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에 이렇게 뚜렷한 행적을 남긴 인물인데 더없이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남겼네요. 그 시조를 바탕으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중 한 곡이 영화를 통해서 또다시 알려지게 된 거죠. 배우 한효주 씨가 부른 사랑 거짓말이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5300님 꿈에서 만나요는 거짓말이었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참 어려워요. 빵빵 권쌤님 사랑은 거짓말 맞아요. 진짜 사랑을 찾아가야 할지 말지 진짜 사랑은 있는 건지. 아니 아까 권쌤님 그 두 자제분이 글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돼요. 이문세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이 들었습니다. 2120님께서 쭌디 99세 할머니 기억하세요? 어, 그럼요. 예. 고관절 수술하신다고 걱정한 게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죠? 아, 이은밤 식구들 응원으로 잘 회복하시고 너무 잘 생활하고 계세요. 공개방송 언제 하세요? 저희 100세 할머님 가실 수 있다면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죠? 저, 아, 이은밤 식구들 응원으로 잘 회복하시고 너무 잘 생활하고 계세요. 공개방송 언제 하세요? 저희 100세 할머님 가실 수 있다면 이번에 꼭 모시고 가고 싶은데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잊지 않으셨죠? 예, 하나도 잊지 않고 잘 다 기억합니다. 아, 예, 고관절 수술이 특히 어르신들께 보통 예,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회복 잘하시고 생활 잘하고 계시다니. 아, 제가 그 우리 할머니 저 100세 찍으시면 제가 선물 드린다고 생신이 언제신지 좀 미리 꼭 연락 주십시오.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이죠. 난초의 향이 좋아 멀리 풍겨나간다는 의미인데요. 고결한 인품의 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죠. 청나라 시인 도제는 난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니 홍안이 어느덧 저절로 늙었구나. 어느 날에 소상강가로 돌아가 그대와 더불어 옛정을 다시 나눌 손가.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시 속 그대는 바로 난을 의인화한 건데요. 사철 변치 않는 품이 있는 자태, 푸르면서 우아한 곡선을 연출하는 잎의 멋, 그윽한 꽃향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멋이 복합돼서 난의 기품을 더해줍니다. 오늘 산책길은 난향 풍기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가고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되게 하여라. 중장의 탐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바리고 어디 간고 바로 애틋하다는 말입니다. 애틋하게 사랑하던 님 나를 버려두고 어디에 갔나 이런 뜻이고요. 종장에서 꿈속이 허사이라 망정 자로 베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로라는 말은 자주란 뜻이죠. 꿈속 일이 헛될 망정 자주 보이게 하여라. 이런 내용의 시조시를 우조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든 님이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창가곡의 우조에서 이수대엽과 중거평거 이 세 곡을 잘 부르면 여창가곡 우조는 아주 잘한다 이런 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향이 워낙 좋아서 멀리까지 풍겨나간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향이 말리 거리까지 풍겨나갈 수는 없겠죠. 사람의 고결한 품격이 다른 이들에게 은은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리를 가는 건 문제가 없겠죠. 예로부터 나는 내 향이 말리 거리까지 풍겨나갈 수는 없겠죠. 사람의 고결한 품격이 다른 이들에게 은은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리를 가는 건 문제가 없겠죠. 예로부터 나는 사군자의 하나로 칭송을 받았는데요. 여러 시인들이 난을 노래한 작품이 많습니다. 시인 황산곡은 난에는 군자의 자세가 있으며 사대부의 기계가 있다라고 난을 군자와 사대부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올바르고 인격이 높고 학덕이 뛰어난 이를 말하죠.

0: 높다.
1: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평시조 태산이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했던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는 신라 헌강왕 때부터 전래되는 처용설화에서 유래된 작품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사람들이 처용희를 즐겼다 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당시 민간에서도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언몰이, 자진몰이, 휘몰이로 이어진 신쾌동류 검은고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자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김세종제 춘향가 중에 이별갑니다. 이 둘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깊은 정이 들었죠. 이도령이 부친이 내직으로 서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지못해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이별 장면입니다. 김세종제의 이별가는 여타 이별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춘향이가

군 경진

명불허전이죠. 언제 들어도 감흥이 있는 음악, 망자와 산자를 위한 음악, 무장고풀이 들으셨는데요. 박병찬의 구음과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명인이 62살 때에 녹음된 음악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듣겠습니다.

우리 집 세서방 재간이 좋아서 개딱지 타고서 낚시질 간다네. 이런 노랫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민요의 세계가 이 정도입니다. 해학이 넘치는 노랫말이죠. 세서방에 대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 만났습니다. 서도민요 연평도 난봉가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비나리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슬퍼니까 말도 없이 흘러가는 저 구름이 아리비오랑

그냥 사랑도 달버리고 어두다 저를

그곳에는 갈 곳도 없고 쓸쓸한 파도 소리만 이 내 가슴을 울리네. 소리만 이 내 가슴을 울리네.

딱한 날 말이 없네. 종천에 저달리마 이내 모습을 비춰다오.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야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행.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야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 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용이 나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의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어루.

놈의 놀보 형제가 사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가 장기 공장만 하게 심수복 하나가 딱 붙어있어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낸 양으로 날마당 집에 들어앉아 심수로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호 삼살방에 이사군 오구방에다 집어를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을 툭 받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재고를 듣기부터

도적 의연 보면은 침도적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끈끈하게 겁달 수절과문은 모함잡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동누는 놈 주자는 치고 제주병에 고좀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근 변작근 고세가 보면은 땀때 뛰고 관진병에는 내켜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지에 쫄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거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신세는 위로모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안 띠건대 것이다 틈없이 평생 헐호이호시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입고 남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로 모신 새가 일조에 예리들 초를 귀신이 늘 알겠느냐 여보게 마누라

들어 가자. 이론 산이강 효인이 삼포조 사법성이 도방의가 사자건지 비일인데 지우 살 수 없고 가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자건이

를 결혼한 뒤 떡 달라 난 놈, 밥 달라 난 놈, 여설 사 달라 난 놈, 각심으로 초를 쪼고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비소.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워본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를 장가 좀 보내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환자 맡은 호방 한 대 환자 서민에 얻어야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될 테니 가지 마오. 아 누가 믿고 가나? 사고 일생이지. 근데 갓 좀 내오. 가슴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새 두었지. 안 예보 가슴에 굴뚝새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리가시 단단하다고 하여 끓이며 끝이로 쓰려고 굴뚝새 두었네. 근데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홍보가 두루미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삶에 맨날 눈을 맞자니 뭔 재수가 있겠소? 내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뭐 하러 가실라요?

아,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흥부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디.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치리를 몰짝시며 절대 떨어지는 팔이 버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만근 밥으로 간자종이 당줄 뒤통나게 조를 남이고, 떨어진 혼 도포 실뒤로 종, 종이여 고픈 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으씩 피식이 들어간다. 아,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정 발람박과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그것은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부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생은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씨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제재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매 맞으러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씨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제재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매 맞으러 간 놈이 말 타고 할 것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양은 나를 내어 초자. 저아존 거둥을 보아라. 괜문을 털컹절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치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무신한 건 돈 밖에도 있더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찍어를 가진 돈 부귀 공묘 이 붙은 돈 이놈

여보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파로 고기 사서 육조를 누그룸하게 열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 놓으니 앉은 자리에 식구쟁이나 고자벽에 잠을 자는 뒤 중 말국이 코끝에서 호주호주 내리듯 댕강댕강 하겄다. 이 틈을 타도 막내 할맹이 났지. 아이고 여보 영감 이돈.

죽사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방울이 똘렁 살이 야단났지. 흥보가 삼문궁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문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남은지와 돈 실컷 번다. 나도 볼각 없죠 볼까? 삼문관에서 볼각 없죠 노니 사령한사에 나오더니 허 변형 배판지 후에 볼륨 본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시영은 아니요? 알아맞았구만. 당신 고라쏘 골다니 계란이고 이제 사람이구나. 아까 박시영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서른냥 갖고 벌써 왔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청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개새비란 놈이 발등거리 허였구나. 번손에돌 그리 혼다 나.

아니 서방님 어찌한 일이시오? 오, 너 마당에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질이 어찌 되셨느냐?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때가나 재앙을 모시며 호구를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 그냥 대전으로 마칩니다. 접시에다 편육이라 제육이라 빼지를 써보치니 이 퉁에 들어가서 매만 시큰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님을 많이 뵙고 관대서야 인사 도리기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고 사랑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놈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 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합장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응.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깨 하려고 채는 근복이 있느니라. 예, 가지고 나오노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잡아야 되는 것이오. 어이.

이기요 못 살기 독립하자 웃고 벗고 내 모른다 대썸 요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요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이 환호를지요 대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헐며 지행이 주자 헌들 고진방 구지 아래 때 퇴아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싸래기 주자 헌들 황기백기 수백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기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 상음에 개집지듯 담이 골 찌꾸랭이 치던 낙낙찬 밥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흥보가 개가 맥히요 웅동

눈을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 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피아리

널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 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간에 줬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단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조복을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배암이고 동해배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진 나한테 친구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통 꺼진 난든 여보 성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님 성수가 씨야지

아싸.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총지 능지르러.

가장 못맥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기로만 작정하러니 흥보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죽고 내가 살면 어린 자식

그러니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이리 한참 설리울적 그때여 흥보를 살리려고 도성이 내려오는데 중날이 온다. 중하나 날이 온다. 저중어 거둥어를 보소 어디 헌중 다 떨어진 송낙 요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호홈복 둘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띠를 띠고 줌줌 목에 걸고 단

이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하려내지 않더라도 매일 접하는 밥상에서 잡곡 한 주먹 더 얹고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곁들이는 소소한 관심이 내 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그렇죠?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혹시 뭔가에 너무 열중하느라 끼니를 건너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식사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 순서 소개해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겠고요. 이어지는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당 교주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황규일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0: 머리 크게 하고 토요일 기세기 가련 도당.
1: 주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를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제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인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질색하여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어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화공하고 만사구비어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보고 탐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아온 뒤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내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 하오리까마는 500 장졸만병 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유가 반겨 듣고 500 장졸을 영솔 120 총군은 기잡고

명은 기풍 삼일을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암병 살올라가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하야 삼층단을 또 비싸니 방원은 24장이요 매일 신고섬 청학판이 고척이로다 하길 정의시 발수 각 새끼를 꽂았다 동방 칠면 정기에 넌 교룡낙 도표로다 표창용 지용하야 동방 정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흑기에는 해유복색 연저유로다 사견무지시하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땅구치계 오후원이라 겁에 고지위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독 서인이라 성주작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서방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독 서인이라 성주작지상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류에는 황실대기를 세웠으되 하도 낙사길이 발괴 64

일 증용사인 가진속발관대허고 허문납 도봉이와 박대주의 방군을 입히고 전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타

황해도 길군악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영택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싱크대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퀴퀴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깨끗한데 냄새는 계속 나고 그러다가 결국 배수구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습한 여름철에는 배수관 안쪽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의 수분까지 더해지면서 세균이 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싱크대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씻고 손질하는 곳인 만큼 배수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주방 위생을 지키는 건강 관리라 볼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재료로 배수구를 청소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베이킹소다와 식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와 청소가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성질이 중화되면서 기대만큼의 세척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넣고

오늘은 오랜 시간 우리 소리의 길을 걸어온 한 소리꾼의 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꾼 김영우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아 특별 공연을 엽니다. 공연 제목은 김영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인데요. 오는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과 만납니다. 김영우는 1996년 첫 음반 지게소리 이후 민요를 중심에 두고 참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온 소리꾼입니다.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 남도 민요, 정가와 무악까지 폭넓게 익혔고 지난 30년 동안 전통의 뿌리를 놓지 않으면서도 밴드 음악, 국악 연주, 풍물과 함께 오늘의 감각으로 민요를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노래들을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자리인데요. 공연은 남도 들노래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시선 뱃노래 전통의 뿌리를 놓지 않으면서도 밴드 음악, 국악 연주, 풍물과 함께 오늘의 감각으로 민요를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노래들을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자리인데요. 공연은 남도 들노래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시선 뱃노래, 서도 앵마귀 같은 곡들이 이어지다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들일과 뱃일 속에서 부르던 노동요, 또 액을 막고 안녕을 비는 소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박예리 씨와 서도소리 박초연 씨가 특별 출연하는데요. 이지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김영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와 오늘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너무 보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 직접 관람하시기 어려운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8월 22일 토요일 낮 10시

자자자자아허시구나지와 자자자어 싸주.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나는 팔이고 다리고 여기저기 모기에게 물려 있는 참 억울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피가 달아서 그래. 모기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간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모기는 사람을 가려서 찾아갑니다. 미국 록펠러 대학교 연구진이 이걸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실험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팔에 나일론 천을 착용하게 해서 각자의 피부 냄새가 배게 한 다음 모기에게 두 사람의 냄새를 동시에 맡게 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기에게 이상형 월드컵을 시킨 거죠. 그런데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했습니다. 특히 모기에게 인기가 높았던 한 참가자는 가장 인기가 없었던 참가자보다 실험에서요 무려 100배가량 더 강하게 모기를 끌어당겼습니다. 이쯤 되면 모기에게는 뭐 거의 유명인이죠. 그렇죠? 긴 시간을 두고 관찰해도 모기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계속 인기가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그런 사람들의 피부 성분을 분석해 보니 차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것이 카복실산이라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지방 성분과 만나면서 사람마다 특유의 체취를 만들어내는데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모기에게는 아, 이 집 맛집이네 하고 느껴질 정도로 달랐던 겁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두메산골입니다. 노래의 장사.

물리지 않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뜻밖의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성분 하나 중 곤충의 미각기관에 있는 일종의 위험 감지 센서를 건드리는 성분이 있는데요. 모기에게 마늘을 먹였더니 짝짓기나 산란 같은 번식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요,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모기가 물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늘을 먹은 사람의 피가 모기에게는 맛이 없다더라 하는 연구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모기를 없애기 위해 강한 살충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도 곤충의 감각이나 행동을 이용해서 개체수를 줄일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사람에게 해로운 모기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꽤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꼭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밤마다 왜 모기는 나만 물까 하는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도 새로운 지식이 시작되는 거죠.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오늘 첫 곡은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브랜뉴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오프닝으로 인생을 음악에 비유한, 박자에 비유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춤출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리듬, 박자를 놓칠 때가 있는데 자꾸 놓친 리듬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오히려 박자가 더 어긋나게 됩니다. 차라리 잠시 멈춰서서 그 다음 박자, 그 다음 안무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상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때를 놓친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 너무 급하게 갖는 것보다 내 리듬, 내 박자에 맞는 무언가에 대한 노력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즘은 뭐든지 편해졌어요. 메모도 휴대폰으로 하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고 사실 길 잃어버릴 위험도 잘 없어요. 누군가한테 길을 물을 일 없죠? 핸드폰에 내비가 다 알아서 찾아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식, 예전 방식 나는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이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넘기면서 읽어야 그게 읽는 맛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메모하는 것도 작은 수첩에 직접 손글씨로 쓰는 게 나는 좋더라 하는 이야기 이 아침 나눠보죠. 나는 옛날 방식이 그래도 좋다. 어떤 거 있으신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요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송소희의 노래 듣습니다. 스즈메.

또할수 있고 뭐 요즘 특히나 이제 뭐 생성형 AI 쓰시는 분들은 AI하고 또 대화하는 거 역시 휴대폰으로 할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썼던 아날로그 방식 거의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 방식 이것만큼은 고수한다라는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4821님, 한디, 전자책이 편한 거 알겠는데요. 저는 무조건 종이책입니다. 책장 스삭스삭 넘기는 맛도 좋고요. 다 읽은 책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왠지 뿌듯한 느낌도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전자책이 대체하기가 쉽지 않죠. 간편하긴 한데. 맞습니다. 저는 줄 긋기. 예, 마음껏 막줄 긋고 이거 나중에 기억해야지 하면 또 형광펜도 막 칠하고 그렇게 해서 책 읽거든요. 나중에 꺼내보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도 알수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7635님, 저는 아직도 탁상 달력에 일정 표시해 둡니다. 그렇게 해서 책 읽거든요. 나중에 꺼내보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도 알수 있어서 참 좋긴 합니다. 7635님, 저는 아직도 탁상 달력에 일정 표시해 둡니다. 중요한 약속은 동그라미 팍팍 쳐놔야 맛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초에 은행 갈 맛이 나요. 요즘 뭐 은행도 안 가고, 은행 어플로 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에는 달력 챙겨야 되니까요. 2147님, 사진은 휴대폰으로 수백 장씩 찍지만, 아유, 수백 장이 뭡니까? 수천 장 찍죠. 마음에 드는 사진은 그 중에 찾아서 꼭 인화를 합니다. 앨범 넘겨보는 재미는 휴대폰 못 따라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사진 너무 자주 안 보잖아요. 휴대폰 속에 또 저장만 해두면.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번 좋은 사진, 인화하고 싶은 사진 찾아봐야겠네요. 자, 나는 옛날 방식이 좋다. 어떤 사연들 있으신지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3산의 노래와 연주로 그건 너무 듣습니다.

삼산의 노래와 연주로 그건 너무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아이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블루밍이었습니다. 자, 나는 옛날 방식이 좋다 사연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4897님, 달력을 벽에 걸어두고 행사 일정 적어둡니다. 일상의 스케줄도요. 물론 휴대폰에도 기록을 하긴 하지만 계속 쳐다보면서 일정 생각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 특히나 음력도 있잖아요. 달력에는 제사나 어른들 생신 잊지 않고 챙기기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곱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0: 고른 창부타령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꿈에 기러기가 나오고 아침에 까치도 울어갔고 반가운 이것이 올랑가 했다는데 이게 뭔지 보기 드려요. 1번 손님, 2번 택배, 3번 편지, 4번 전화. 아, 진짜 PD님, 옛날에 전화가 어딨어요? 암튼 요즘으로 치면 메일이나 문자 같은 건데 옛날엔 종이에 글을 써갖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1: 네, 오늘 퀴즈는

2번 택배, 3번 편지, 4번 전화였는데요. 0829님 정답은 편지인데요. 저는 편지도 좋지만 택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뭐 기다리고 계시나요? 택배. 8878님 정답 3번 편지입니다. 예전에는 편지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고 친구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가끔 편지 써서요 남편 차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하셨어요. 와, 남편분이 그 편지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고 친구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가끔 편지 써서요 남편 차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하셨어요. 와, 남편분이 그 편지 혹은 쪽지 받았을 때 기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저...

창샷 한강유수호양양 수상

0: 와 가는
1: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요거 어디 저장해 놨다가
1: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표현이어 가지고 다음에 네.
0: 이제 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누군가 이제 사회자가 소개할 때 전 요걸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하는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뭐 소리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굉장히 잘하고, 지난번에 하림 씨하고 같이 공연할 때 피아노 연주를 혼자 다 하던데요?
1: 네,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0: 하림 씨는 아예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타악기도 재공연 때는 또 타악기를 해주셨고,
1: 네.
0: 야, 작사, 작곡, 편곡, 음악 감독까지 진짜 다재다능한데 이 중에 하나만 시간 관계상 이채연 씨 뭐 다 열거할 순 없고 하나로만 소개하고 싶어요. 뭘로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냥 음악가가 사실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인이라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소리꾼으로 가장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경기 소리꾼의 정체성을 두고 요것도 저것도 다 된다.
1: 네.
0: 아 근데 저희도 같이 공연을 했었잖아요.
1: 네.
0: 합주할 때 이제 채연 씨가 서양 음악, 그 대중음악, 팝적인 그런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실제로 막 그 공부도 하셨으니까.
1: 네.
0: 정말 수월했어요, 우리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구갈 모신 밴드 멤버들한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자, 우리 방송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1: 네.
0: 한 2년 전인가?
1: 벌써 2년이 됐습니다.
0: 시간 잘 간다, 진짜. 그때가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그 대상 수상 직후였어요.
1: 네.
0: 그 음악은 진짜 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국악 크로스오버 음악이다 싶어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죠, 그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역작이에요. 다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을
0: 그
1: 정도로.
0: 느낌 있어.
1: 네.
0: 만든 사람조차.
1: 네.
0: 이건 뭐 아유 대충 그냥.

0: 여우락 페스티벌 네. 제 공연 마침내 민요 같이 하자고 연락드렸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그 저는 그때는 올해도 또 안 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0: 맞아.
2: 했습니다.
0: 맞아. 2025년에도 네. 제가 한 서너 개 공연에서 본 것 같은데요.
2: 제가 네 개를 했는지 다섯 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0: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 저기도 나오네 막 했다니까요.
2: 네. 그때는 이제 제작 프로덕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0: 예.
2: 네.
0: 근데 그 모습도 되게 특별했어요.
2: 네.
0: 이렇게 무대의 한쪽 가장자리에 자리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악기를 들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노트북 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한복 입었는데 네. 그거 되게 특별하게 보였었어요, 저는.
2: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했습니다. 전통 공연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막 모시고 하는 공연도 있었고
0: 맞아요.
2: 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공연도 있었고

0: 곡이 좋았어요? 같이 한거 중에.
1: 저는 그 열심히 다리를 움직였던 싸름이
0: 싸름,
1: 좋았고,
0: 아,
1: 예,
0: 맞아.
1: 제가 보컬 했던 곡 중에서는 싸름이 좋았고, 마지막에 갑자기 성사됐던 슈퍼스타 선유가도
0: 슈퍼스타 맞아.
1: 좋았고,
0: 와.
1: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선유가 또 그.
1: 다리를 움직였던 싸름이 좋았고,
0: 싸름, 아,
1: 예,
0: 맞아.
1: 제가 보컬 했던 곡 중에서는 싸름이 좋았고, 마지막에 갑자기 성사됐던 슈퍼스타
0: 슈퍼스타
1: 선유가도
0: 맞아.
1: 좋았고, 네,
0: 와.
1: 너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선유가 또그 구절을 채연 씨가 저한테 딱 이거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 찰싹 달라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정말 좋았습니다. 공연 직후에 리본
1: 네.
0: 이 시리즈 두 곡씩 두 곡씩 담겨 있는 시리즈를 거의 연이어서 발표를 했어요.
1: 네.
0: 오, 이 리본은 어떤 의미예요?
1: 리본은 이제 위는 다시 할때 영어로 리고,
0: 네.
1: 본은 이제 뿌리 본자, 한자를 써가지고
0: 아, 근본할 때그 본자.
1: 이중적 의미인 거죠. 본은 태어나다 할때 본의 의미와 그 뿌리 본자를 같이 써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통 소리들을
0: 예.
1: 다시 태어나게 하자라는
0: 아하.
1: 의미로 그냥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0: 했군요.
1: 네.
0: 또 이채연 씨가 하는 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로스오버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1: 네.
0: 오히려 내가 처음에 했던 경기 소리, 그 근본적인 경기 소리의 그 느낌이 나는

0: 형의 법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1: 아,
0: 상황이
1: 처음부터 다시.
0: 생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또 시술을 채웠는데 그날 지정해준 날마다 이제 공연이 걸리는 거예요.
1: 야,
0: 그럼 이제 할
1: 너무
0: 수가 없는
1: 바빠도 탈이네요.
0: 그래서
1: 못하고.
0: 그러다가 드디어 받았습니다.
1: 와, 16년 만에 전수자, 아, 이수자가 되신 건데, 그러면 대체 몇살때 전수자가 된 거예요? 처음 공부한 게?
0: 계산이 잘안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1: 중학교 1학년?
0: 네.
1: 와, 진짜 오래 했다.
0: 네.
1: 근데 좀 전에 이제 다른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요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0: 네.
1: 그 다른 음악이라는 게 어떤 다른 음악이에요?
0: 그 여러 가지인데
1: 예.
0: 뭐 실용음악 계열의 이제 그런
1: 오.
0: 음악들에 그때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1: 완전 전혀 다른 거잖아요.
0: 네. 원래 그 소리를 제가 하기 싫었었어가지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7살 때부터 이제 소리를 했으니까
1: 했어요. 7살부터 이제
0: 네
1: 했다.
0: 했어요.
1: 그래서.
0: 그래서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국악에 젖어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1: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 국악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그것보다는 그 사춘기의 마음에 그런 게더 멋있어 보였던 것 같고 그때 마침 이제 변성기까지 겹쳐가지고 경기 소리 굉장히 쨍하고 높은
1: 소리
0: 이런
1: 높잖아요.
0: 소리잖아요. 근데 막 되던 것도 안 되고 어렸을
1: 아우,
0: 때는 제가
1: 아우, 아우.
0: 진짜 높았는데
1: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그럴 땐 또.
0: 안 되니까 그냥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저는 그때 그 건반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건반도 뭔가 찾아보고 혼자 막 처음에 막 따라서 해보고
1: 네.
0: 그러다가 난이 길로 가야겠다
1: 와.
0: 해가지고 입시도 약간 틀어서 아예 준비를
1: 아예 입시
0: 예,
1: 건반
0: 입시까지
1: 전공으로요?
0: 그때 예, 국악고등학교 다니면서
1: 보컬 전공도 아니고?
0: 예
1: 오.
0: 그래서 건반이랑 그런 프로듀싱 그런
1: 네.
0: 작곡 쪽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1: 와. 그런데 다시 또 되돌아갔어요. 그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0: 일단 고3 때 다시 목이 갑자기 탁 트였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제 변성기가 보통 남자애들이 1,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1: 중학교 2학년 무렵이잖아요, 원래.
0: 근데 저는 한 4년, 5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1: 좀 남다른 목을 가지신 부분인 것 같고.
0: 네.
1: 근데 고3 때 그게 트였어요?
0: 네, 그때 돼서 갑자기 되더라고요. 고2 말 때쯤부터.
1: 그래도 미련이 남았나 보다. 건반 전공하고 막 실용음악 입시 준비하면서도
0: 네.
1: 헤헤헤 한 번씩 이렇게 소리
0: 아, 어쩔
1: 내봤네요.
0: 수 없이 이제 학교를
1: 아,
0: 국악고등학교 다니면
1: 국악고등학교니까.
0: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학기 때마다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놓을 순 없고 그 생활이 친구들도
1: 그건 그거대로
0: 하니까
1: 하면서
0: 네.
1: 네. 했는데 갑자기 소리 나와.
0: 네. 그래서 뭐 소리가 싫진 않았지만 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근데 소리는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까지 한 세월이 있으니까
1: 혹시 이렇게 소리
0: 아, 어쩔
1: 내봤네요.
0: 수 없이 이제 학교를
1: 아,
0: 국악고등학교 다니면
1: 국악고등학교니까.
0: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학기 때마다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걸 놓을 순 없고 그 생활이 친구들도
1: 그건 그거대로
0: 하니까
1: 하면서, 네. 했는데 갑자기 소리 나와.
0: 네. 그래서 뭐 소리가 싫진 않았지만 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근데 소리는 또 나오니까 제가 그때까지 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 실용음악은 조금 입시를 준비했다기에는 기간이 조금 늦어서 그때 당시 어린 마음으로는 확실히 소리로 가면 좋은 학교로 갈수 있으니까 일단 선택을 하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실용음악을 노력해보자

0: 네. 그 아예 세션 쪽에 하는 그런 세션, 전문 세션 하는 친구들도
1: 예.
0: 있고, 또
1: 대중음악
0: 국악,
1: 연주자들? 예.
0: 또 국악 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저희가 모여가지고, 흑인 음악 기반의 힙합
1: 우와,
0: 인스트루멘탈을 좀
1: 연주로
0: 해보자.
1: 따지면 소울 펑크 이런 걸것 같은데요?
0: 약간 소울 펑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1: 아.
0: 어쩔 수 없이 국악기의 그루브가 들어가니까 소울 펑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걸 덜어내고 붐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1: 붐뱁?
0: 모르겠는데
1: 와.
0: 네. 붐뱁이나 약간 진짜 흑인들의 그런
1: 힙합이네요, 힙합
0: 힙합
1: 그러면.
0: 진짜 오리지널 힙합적인 부분을 좀 살려보고자 하는 밴드.
1: 그런데 경기 소리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아, 저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소리를 이제
1: 아예.
0: 소리적인 거를 그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서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1: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네.
1: 왜 힙합인지도 궁금하네요.
0: 아, 그거는 제가 처음 건반을 배웠을 때도 제가 장기가 흑인 쪽이었고, 네, 흑인 음악 계열. 제가 원래 좋아했었어가지고 듣는 것도 뭐 모타운, 스티비 원더 굉장히
1: 와,
0: 좋아했고요.
1: 좋지,
0: 네,
1: 좋지,
0: 그러다
1: 좋지.
0: 보니까 그런 건반 계열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런 걸 많이 카피했고 들었고 그렇기도 했고, 제가 이제 월드뮤직 전통 음악을 하다 보니까 월드뮤직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데, 교류를 했을 때 저의 음악이 이제 흑인들의 음악이랑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걸 많이
1: 아, 딱
0: 느꼈었어가지고.
1: 붙었을 때 뭔가

2015년에 드리면서 저도 끝인사하고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의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해로대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